요즘 관광버스들 많이 보이죠. 보통 버스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뭐 그런데 보면은 이제 오와윤 산악회 가을 정기 상행, 청주 예식 신랑 윤상, 뭐 요런 문구가 적혀 있기 마련인데, 일정이 다 끝나면 전광판을 끄고 가는 기사님도 많지만, 헤헤 퇴근이당, 오예 집에 간다, 요렇게 적고 퇴근하시는 기사님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걸 본 분들은 또 재미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하고, 저도 지금 몇 개 보는데 오예 퇴근 크크. 무뚝뚝한 일상에 이렇게 슬쩍 묻어있는 유머 한 조각, 이게 어디 숨어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잘 둘러보시죠. 10월 10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네, 오늘 첫 곡 아울시티 그리고 칼리 레이 젭슨이 함께한 굿타임이었습니다. 뭐 어제부터 연휴를 만끽하고 계신 분들께는 더없이 여유로운 토요일이 되고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숨어있는 유머 한 조각, 어제 본 퇴근버스 JPG라는 사진에 진짜로 오예 퇴근 크크 집에 가자 크크크. 아 어떻게 이런 이거 켜놓고 가면 진짜 사람들이 안 웃을 수가 없고. 5797님은요 단골 분식집 정수기에 쓰여있는 문구가 진짜 웃기다고 글을 주셨는데, 물은 셀프가 아니고 워터입니다 라고 써있대요. 볼 때마다 피식하고 웃게 되신다고 하고. 2984님은 왜 맛집 가면 뭐뭐의 효능이라고 써있잖아요. 오리고기집 가면 오리의 효능, 장어집 가면 뭐 장어의 효능. 근데 하다하다 소주의 효능이라고 써놓은 식당도 봤어요 라고. 소주의 효능, 석잔 이상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자, 네, 직접 발견 못했어도 이렇게 발견하신 분들의 것을 또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광고 듣고 10월 10일 토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2: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세척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백조싱크.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태팍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들려드릴 첫 곡은 시스터 슬래지의 해피 필링이라는 곡입니다. 정말 70, 80년대 전성기를 보낸 그 자매 그룹이죠. 미국 출신. 이 곡은 특히 유럽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요. 자, 그러면 시스터 슬래지의 노래로 바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시작합니다.

네,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 였어요. 앞서 시스터 슬래치의 Happy Feeling 이어드렸는데, 사실 시스터 슬래치 그러면 We are Family 이 곡이 정말 데이트를 했었죠. 그 외에도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 자매 그룹. 그리고 조지 벤슨은 기타를 너무 잘 치는 보컬리스트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기타리스트라고 해야 되는지 정말 뭐 어디가 메인이다라고 할 수 없는 대단한 뮤지션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어서 메이트의 노래 중에서 늦은 아침 준비했습니다. 정준일 씨가 몸담았던 밴드인데 이 메이트의 성장 과정을 담은 음악 영화가 있죠. 2011년에 개봉을 했고 제목이 플레이예요. 그 사운드 트랙의 첫 번째 트랙이 늦은 아침이란 노래입니다. 뭐 음악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젊은이들 20대의 마음을 차분한 어쿠스틱 기타에 녹여서 노래를 했고요. 이어서 이상은의 삶은 여행. 평소에도 오늘 아침에서 가끔 선곡이 되는 곡인데 강변가 의제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후에 2000년대 비밀의 화원이나 지금 들려드릴 삶은 여행 같은 곡들로 뮤지션 이상은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럼 메이트의 늦은 아침, 이상은의 삶은 여행 이어드리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얇은 겉옷도 준비하셔야겠고요. 오늘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 오후까지 남부에는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상과 제주해상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쪽으로 노후지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

자, 오늘 문득 너에게 7810님 사연과 함께 어떤 날의 출발 이어들었습니다. 7336님, 친정에 일이 있어서 저 혼자 급하게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놓고 와서 전화해서 밥은 어떻게 했니?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막 신나는 목소리로 아빠가 피자 시켜줬어 이러는 거예요. 하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별 걱정을 다 했구나 싶었습니다. 아예 한 하루 이틀 전 알고 봤더니 친구들하고 밤새 노느라 못 잔 거더라고요. 수련회를 딱 그런 거죠. 네, 수련회 가서 10시에 불 끄고 자던 애들이 어딨어요. 자, 어머님들 조금 더 가족들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 오장박이라고 했죠. 우리가 오석준, 장필순, 박종훈, 내일이 찾아오면.

고민이었습니다. 15번은 좀, 예. 네. 2436님. 이거 결정장애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떤 책에서 조항 질베우트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보는데 그분이 외출할 때 이 신발을 신으면 옆에 있는 신발이 슬퍼할 것 같고 그렇다고 옆에 있는 그 신발을 신으면 지금 골랐던 신발이 또 측은해 보이고 그래서 아예 외출을 못 하신 적이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결정장애를 워낙 좀 긴 구석이 많으셔서 거기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네 하지만 참치맛 네 아무튼 잘 드셨다니 다행이고요. 2436님 장보고 마트 주차장에 짐을 싣는데 문콕을 발견한 거예요. 하필이면 차량 블랙

누가 받았는지 긁혀 있었거든요. 아, 비슷한 경험. 9967님, 조기 축구하다가 갈비뼈에 금이 가서 누웠어요. 아이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내의 눈빛이 한심하다는데 누가 나이 생각 안 하고 뛰래? 하는 눈빛입니다. 아, 이건 뭐 본인이 그냥 자기 발에 절인 거지. 설마. 네. 근데 진짜 좀 나이 들고 그러면 자신의 몸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때라 아무튼 이래저래 조심하시는 게 그리고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50-50 큐피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휴 중 하루인 토요일이니까 훨씬 더 부담 없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해창
3: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5: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6: 유풍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7: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4: 검은 가루 날리던 행도에 석해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6: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눈을 감고 듣다 보면 목소리가 지문인 크리스 마틴의 목소리구나. 음악 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눈치채셨을. 그렇죠? 콜드플레이의 리드 보컬 크리스 마틴의 목소리였어요. All My Love. 이 노래는 작년에 그 내한 공연에서도 불렀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거. 크리스 마틴은 아마 모를걸요. 무려 6회 공연에 30만 명이 왔었잖아요. 그 중에 제가 한 자리 했다는 거. 크리스 마틴은 알까? 네. All My Love로 시작하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연휴의 중간쯤 달리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내한 공연 저 콜드플레이가 했었던 그 내한 공연을 했었던 곳 내일은 찰리 푸스가 같은 무대에서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군요.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콜드플레이의 노래들, 특히 사랑 노래는 이렇게 끈적거리지를 않아요. 제가 영어 실력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딱 할 말만 하는 거. 예, 그게 더 진심같이 다가오는 그런 사랑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15년 전 아저씨 라디오에 저 연애하고 싶어요. 아주 짧은 글을 보냈거든요. 그때 제 글을 소개해 주시면서 마스크팩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을 받고 예뻐진 덕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 뭡니까? 아, 우리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0: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금 1522588 관절 보금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금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금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토미 엠마뉴엘이 연주하는 동영상을 한참 동안 봤어요. 조그만한 화면으로 보는데도 정말 공연장에 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흠뻑 빠져서 연주곡을 다 듣고 나서

황복희 씨가 요즘 고구마에 푹 빠져 계시대요. 고구마에 김치 종류만 바꿔가면서 무려 세 끼를 먹었네요. 오늘 점심 고구마에 고구마 순 김치 토핑입니다. 문세 DJ님이 이 맛을 알란가 모르겠네. 그러셨네. 진짜 고구마는, 고구마만 먹으면 일단 이렇게 목마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유하고 고구마가 잘 어울리는 그 정도는 아는데, 아, 김치를 토핑해서 먹으면 이게 또 기가 막히구나. 아, 꼭 좀 그렇게 좀 해봐야겠는데요. 요즘 뭐 고구마 수확철이기도 하고, 고구마가 풍요로운 때니까, 고구마에 김치 토핑 올려서 먹는 거. 아, 그거 군침이 도는군요. 예. 자, 이번에는 로이킴입니다. 로이킴 순서인데, 아, 이제 뭐 우리 패밀리죠. 이 방송에 그냥 친한 동생. 근데 로이킴은 정말 부지런한 친구예요. 다음 달 큰 공연을 앞두고 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 곧에 새 노래를 발표했군요. 제목이 크게 울어라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위로해주는 노래이긴 한데 듣자마자 아, 이 노래 참 괜찮구나 싶은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 듣자마자 이 노래의 히트를 예감했거든요. 로이킴의 크게 울어라.

제임스 모리슨, You Give Me Something. 그 전에 로이 킴의 새 노래 크게 울어라. 예,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우람 씨가 형님이랑 가을 소풍 가고 싶어요. 여친이 없거든요. 아니 여친이 없다고 나랑 저랑 가을 소풍 간다고 난 더 싫어. 아 참나 뭐예요. 어딘가에서 제 짝꿍도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왜 안 나타난 걸까요?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가을 소풍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변 제일 친한 사람들 아니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 이게 식구들 말고 예, 쭉 좀 둘러보셔서 좋은 짝을 빨리 찾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이우람 씨. 자, 크랜베리스의 노래가 준비됐어요. When You're Gone.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상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상해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 전화 054-857-7909 상해창에서 만나보세요.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는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4: 할아버지, 전 쌀까지가.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몇...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는 경북 중남부와 경남 내륙 지역으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예상되고요. 강수량과 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고 소강 상태로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남해고

안내문이 동네 슈퍼에 붙었다. 그 안내문을 보는 순간 딸들의 마음이 바빠진다. 김장 준비 생각에 바빠지는 게 아니라 엄마가 김장하는 걸 막으려면 지금부터 말려야 하기 때문이다. 어릴 때 몰랐다. 엄마가 김장하는 날은 마치 잔칫날 같았지. 그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는 직접 해본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거다. 아니 엄마는 이걸 매년 했단 말이야? 이 힘든 걸? 배추가 집으로 배달 오는 순간부터 벌써 전쟁은 시작되는 거다. 그걸 씻고 쪼개고 절이고 뒤집어서 물 빼고 뭐 그게 끝인가? 아니지. 물을 자르는 것도 그게 정말 팔이 아프다. 칼이 너무 잘 들면 또 너무 잘 들어서 겁이 나고 칼이 안 들면 안 들어서 너무 힘들고 엄마는 좋은 고춧가루 고르는 거 새우젓 맛있는 거 고르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언제 아니 엄마는 언제부터 엄마였을까? 그래 올해가 마지막이야. 그래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도 안 하면 서운하니까 그냥 조금만 하고 내년에는 진짜 안 할 거야. 알았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진짜 마지막이야. 걱정하지 마라. 올해가 마지막 김장이라고 한 게 그게 벌써 몇 년째인지 언제가 진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어요.

당신 없이 내가 웃을 수 없는 거 알잖아요. 당신 없이는 웃을 수도 없고 노래도 할 수가 없어요. Can't smile without you. Barry Manilow의 노래였습니다. 김장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소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스텔라 장과 폴 킴의 보통 날의 기적을 들으셨고요. 이번에 아주 귀에 익숙한 노래 레오 세어입니다. When I Need You.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1: 조합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544-7575.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브라질의 뮤지션이에요. 세르지 멘데스가 작곡하고 피아노를 쳤고요. 거기에 존 레전드의 아주 감미로운 보컬이 마음껏 뛰어노는 노래 Don't Say Goodbye가 오늘의 끝곡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아, 이 시간이면 끝나는 시간이니까 1시간 일찍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준 씨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최심정과 자작나무 숲, 그리고 숲속 명상소를 지나면 수돌이 마을로 걷게 되겠습니다.
1: 네, 이후에는 수돌이 마을에서 제9곡 용추, 그리고 마지막 도착지인 용추 소공원까지 따라 걷는 알찬 코스인데요. 저희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9곡 설명도 듣고 재미있는 퀴즈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은 퀴즈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예, 문자 보내실 곳은 샵0913번, 샵0913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메인 이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는요, 슈그앤트와 헤일리 베넷이 부른 Way Back into Love 듣고 올게요.

0: 2026 경북 9곡 라디엔 티어링 메인 이벤트 선비의 선택. 오늘 코스의 세 구간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질문과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A와 B 가운데 마음에 드는 쪽을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1: 맞습니다. 보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일종의 밸런스 게임인데요.
0: 네.
1: 각 구간에서 한 번씩 모두 총 세 번을 선택하시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고른 최종 조합이 화면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 세 번째도 B를 고르면 나만의 조합은 A, B, B가 완성되는 거죠.
0: 네, 마지막 4부에서 저희 진행자들이 주제별로 A와 B를 라이브로 추첨해서 오늘의 행운 조합을 만듭니다. 저희가 뽑은 행운 조합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조합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경품 추첨 대상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행운 조합과 일치하는 현장 참가자분들은 최종 조합이 나온 그 화면을 캡처하셔서 네.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아까 말씀드린 30만원 상당의 아웃도어 브랜드 교환권을 드립니다.
0: 오.
1: 사진은 4부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행운 조합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안내해드리는 시간 안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현장 참가자분들은 완주 후에 현장 부스 추첨은 물론이고요. 라디오 방송 경품 추첨까지 두 번의 기회를 모두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
1: 네, 그리고 현장에 오지 못하고 저 라디오만 듣고 있는데요 하는 청취자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총 세 번의 선택 기회를 드리는데요. 그때마다 저 A요, 저는 B요 이렇게 하나를 골라서 역시나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또 중간중간에 정답을 맞히는 재미있는 9곡 퀴즈도 두 번이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자 참여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리고 9곡 라디엔 티어링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안동 MBC 플러스 검색하시면 맨 위에 빨갛게 실시간이라고 적힌 동영상이 있는데요.
0: 네.
1: 그 동영상을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너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2026 경북 9곡길 라디엔 티어링. 그럼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0: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이번 무필구곡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주편 들으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죠. 어? 무필구곡 이거 지난주에도 걸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무필구곡이 성주와 김천에 걸쳐있기 때문인데요. 한강 정구선생이 시를 남긴 아호굽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김천 쪽 풍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천디는 작년에는 김천 무필구곡을 하셨고요. 또 지난주에는 성주 무필구곡 편 진행하셨잖아요.
0: 네.
1: 이제 무필구곡에 대해선 전문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내용 있을까요?
0: 전문가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일단 한강 정구 선생이 네. 이 아홉구비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7곡부터 5곡은
1: 네. 오늘 현장 참가자분들은 9곡 용추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0: 사실 용추 이게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웅장한 기운이 들죠.
1: 네.
0: 민지 방금 말씀하셨던 한강 정구 선생은 어떤 분이셨나요?
1: 네, 한강 선생은 남명의 실천 정신과 또 퇴계의 이학 정신을 모두 물려받은 대학자라고 불리는데요. 남명의 실천, 퇴계의 이학 정신. 아, 조금 어렵게도 느껴질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 현지가 설명 좀 해주시죠.
0: 남명 조지 선생의 실천 정신은요,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학이란 이치를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이다라는 뜻인데요. 학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정구 선생님은 남명의 실천 정신, 퇴계의 이학 정신 이렇게 좋은 정신을 두 개나 물려받으신 거죠.
1: 우리 현대가 역시 전문가 그런.

0: 너무 고민되지만 네. 저는 오늘은 A를 골라볼게요.
1: A, 걱정 하나 덜어내기. 어떤 걱정 같은 거 있으세요?
0: 아, 제가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아, 내가 혹시 이 말 하면 혹시 어떻게 좀 들릴까? 이런 사소한 걱정들 있죠. 네. 아, 좀 나중에는 아, 그냥 이렇게 말할 걸, 좀 다르게 말해볼 걸 하고 계속해서 되짚는데 아마 상대방은 다 잊었을 수도 있는데 혼자 머릿속에서 재방송 올리는 날 있잖아요.
1: 그럴 때 있어요. 있어. 저도 그럴 때 있어요.
0: 그래서 이런 마음을 조금 가볍게 덜어내고 싶습니다. 윙디는 어때요?
1: 저는 그럼 B, 도전할 용기. 사실 뭔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거든요. 막 번지점프도 해보고 싶고 막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네. 막 혼자서 세계 일주를 떠나고 싶다. 이런 거 사실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좀 없긴 해요.
0: 맞아요.
1: 아, 그거 너무 좀... 큰 일인 것 같다. 아, 언제 시간 내지? 아, 또 이것저것 하려면 아, 귀찮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B, 도전할 용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게요. 마지막 버튼을 딱 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탐나겐
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Welcome to the show!

0: 김천 무흘구곡 라디엔티어링 메인 이벤트 산비의 선택. 첫 번째 주제는 마음이었습니다.
1: 네.
0: A는 걱정 하나 덜어내기, B는 도전할 용기 얻기였는데 어떤 문자가 왔는지 좀 살펴볼까요?
1: 네. 9824번님께선 A요.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 중인데 이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0: 2575번님께서는 저는 B. 하나 해결해도 또 다른 걱정이 끝이 없잖아요. 도전을 망설이기만 해서 생각만 하고 잘 못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럴 때가 있죠.
0: 그렇죠.
1: 6699번님 마음 A요. 우리 첫째가 좀 있으면 고등학생 되는데 원서를 냈는데 원하는 고등학교 못 갈까봐 걱정이에요.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는 곳에 꼭 가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게요. 이제 한창 또 입시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꼭 또 좋은 원하는 곳으로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응원하겠습니다.
0: 네. 9824번님 A요.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 중인데 이 고민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이 고민 조금 전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진짜 이거 고민 되게 많이 되죠.
0: 그러게요.
1: 직장을 옮긴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0: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직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다니는 게 좋을지
1: 도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새로운 것에 대한 뭔가 열정이 있다면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0: 맞아요. 또 어떤 길이 펼쳐질지를 모르는 거니까 도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문자 소개

0: 혹시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동에서 온 권순란입니다.
2: 네, 안동에서 온 이태형입니다.
0: 네,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두 분이서 자주 걸으시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1: 예.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땜이 그 호방길을 아침으로 걷고 있습니다.
0: 네, 제가 좀 전에 같이 걸으면서 듣다 보니까 라디엔티어링에 이전에도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1: 네, 많이 있었어요. 예.
0: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들어보니까 9번이나 참여하셔서 와인 세트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야기 조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2: 네. 과거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라디엔티어링 경북 북부 지역을 돌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9개 시군을 만근한 적도 몇 번 있고요.

0: 5미터쯤 되는 거대한 암석 위에 2층 다락 형태로 서 있는데요.
1: 오.
0: 팔짝 지붕을 얹은 정자라서 멀리서 바라보면 진짜 한 폭의 산수화 속에 들어앉은 집 같다고 하더라고요.
1: 오, 맞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한강 정구 선생은 이 옥류동에서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노래하셨는데요. 정구 선생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있죠. 초가집, 여울가, 은자, 한가로움 같은 이런 서정적인 시어 속엔 깊은 삶의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곳이죠.
0: 그렇군요.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세상을 향할 힘을 얻는 지점. 이게 바로 옥류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밍디, 다음에 소개해줄 장소는 어디인가요?
1: 네, 다음은 제7곡 만월 굴렸거든요. 한강 정구 선생이 무악정을 노래한 이유는 이곳이 바로 이상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문턱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정구 선생은 현실과

0: 다정한 안부 같은 거 나누면 뭔가 소소하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뭐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그쵸? 요즘 뭐 고민거리는 없냐, 뭐 요즘 뭐 하고 지내 이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거리면 그게 힐링이죠.
1: 그쵸. 사실 그것도 힐링인데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혼자 멍 때리기 오. A를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얀 자작나무 아래서 정말 휴대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오롯이 바람소리 듣고 물소리 듣고 가만히 눈 감고 그런 것들을 감상한다고 할까요? 보면 그냥 그게 바로 힐링 자체 아닐까?
0: 맞아요. 저도 솔직히 안내 판넬에 QR코드를 찍고 화면에서 A 또는 B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샵 0913번으로 휴식 A 또는 휴식 B라고 적어서 그렇게 선택하신 재미있는 이유와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0: 안으로도 걱정이 없어지니까,
1: 맞아요.
0: 그쵸?
1: 뭔가 약간 고민이 있을 때도 친구한테 털어놓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해결이 될 때가 있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말하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3부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선비의 선택과 두 번째 구곡 퀴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1: 안동 MBC와 대구 MBC가 함께하는 2026 김천 무후일구곡 라디엔 티어링. 저희는 노래 한곡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두의 김바 드릴게요.

0: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1: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2: 유품성 낡은 테이프 안으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3: 그릭 아프! 지상에서 만납시다!
0: 검은가루 날리던 갱도에 석해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곱이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2: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곱이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0: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염없이 기다리네. 경치 좋다. 앞만 보고 쭉쭉 가다 보니 아이쿠 뒤돌아보니 아무도 안 보이네.
1: 세계 유교문화재단 협찬 우리의 구국을

0: 2026 경북 구곡길 라디엔 티어링. 오늘은 김천 무휠구곡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윙디, 네. 같이 처음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1: 저 사실 시작하기 전에 떨린다고 얘기했잖아요.
0: 맞아요. 계속 떨린다고.
1: 아,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라디오도 오랜만이고 또 저는 라티도 처음이라가지고.
0: 그쵸.
1: 어떻게 우리 또 현장에 계신 참가자분들께 또 힘을 드리면서 또 우리 참가자분들 더불어서 청취자분들도 재미있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떨린다 하고 있었는데 아니 벌써 시간이 3부가 됐다는 게
0: 그러니까요.
1: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0: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링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 이 기운 그대로 쭉 한번 가보시죠.
1: 네, 션디 덕분이에요.
0: 아유, 구곡 라디엔티어링은요 네.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동영상 터치하시면 스튜디오의 모습도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아, 유튜브 채팅도 정말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우닝님인가요? 네. 따뜻한 목소리 듣고 예쁘신 아나분들 보니 주말이 행복해요. 목소리가 정말 힐링입니다. 참치김밥이 좋으세요.
1: 선물의 당첨자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0913, 샵0913번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계속해서 3부 이어가기 전에 그럼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나.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1: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현재 문자 참여 많고 반응 너무 좋은데요. 네. 8080번님께서 현장 사진 돼지도 현장 오늘은 동물 농장이에요. 돼지 사진 보내주시면서 한 잔 거하게 하신 듯 춤도 잘 춰요. 라고.
2: 지금 포즈가 약간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추고 있는 것 같은 포즈인데
1: MG 돼지인가 봐요.
2: 지금 현장에 곰돌이도 있고 돼지도 있고 예. 귀여운 동물 타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1: 네, 현장 분위기가 정말 정말 좋아 보여요.
2: 네. 아, 또 이렇게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장 분위기가 또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1: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조기은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제가 지금 용추폭포에 다와가기 전에 정말 구곡 같은 계곡길을 발견해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곳에서 참가자분을 만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예, 저는 대구에서 온 이재순입니다.
5: 대구에서 온 김태욱입니다.
3: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쭉 걸어오셨잖아요. 혹시 이 풍경을 보면서 드신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4: 아, 네. 지금 우리가 여기가 바로 김천 치우의 숲이잖아요. 그죠? 오늘 가을 하늘도 너무 맑고 날씨가 정말 좋은데 그 자작나무 숲은 자작나무 숲대로, 편백나무 숲은 편백나무 숲대로 너무도 좋아서 정말로 치유 제대로 힐링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선비의 선택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저희 먼저 첫 번째 선택은 걱정 덜기 대 용기 얻기였는데요. 혹시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요?
4: 아,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용기 얻기입니다.
3: 주저하지도 않고

0: 용기 얻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제가 원래 환갑이거든요. 이 환갑 나이에 제가 원래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와, 이 나이에 놀랍다고 하지만 일단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용기 내어서 더욱더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아니요, 아직 엄청 젊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엄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선택 여쭤보고 싶은데요. 혼자 멍때리기 대 대화로 이제 휴식 시간 보내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요?
1: 저는 멍때리기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0: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막상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뺏기는 타입이라서 혼자 조용히 멍때리는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0: 네, 멍때리기 휴식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오신 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원래 제가 새로 시작한 일에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 저희 남편에게 남편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앞으로도 더욱더 크고 큰 지원 부탁하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0: 네,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신 것 같습니다. 네, 4부에서도 이제 추첨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조기은이었습니다.
2: 네, 조기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천 무흘구곡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보물이자 최고의 하이라이트 명소 이야기 나눠볼까요?
3: 네, 김천 무흘구곡의 제9곡 바로 용추입니다. 샌디, 혹시 용추에서 추가 무게단은 절추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4: 아유, 그럼요. 제가 또 전문가인데 당연히 알고 있죠.
3: 역시
2: 용이 사는 깊은 연못을 뜻하는 말인데요. 사실 이 용추폭포의 진짜 매력을 알기 위해선 구폭이라는 옛 이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방아 찧는 절구처럼 우묵하게 패인 폭포에 용이 산다고 믿었거든요.

0: 도 전해집니다.
1: 종이요?
0: 네.
1: 폭포의 종? 어떤 사연이에요?
0: 옛날에 한 도둑이 사찰의 종을 훔쳐 달아나다가 가파른 용출폭포 길에서 그만 발을 헛디디면서 종을 폭포 아래 깊은 못으로 떨어뜨렸다고 하는데요. 워낙 수심이 깊어서 종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 뒤로 비가 내리는 날이면 폭포 속에서 아련한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1: 비 내리는 날에 신비로운 종소리라니 이게 참 들어볼 수 없고 선물도 챙기는 시간 두 번째 국어 퀴즈 나갑니다. 옛날 한 도둑이 훔쳐 달아나다가 용추폭포 깊은 연못 속에 떨어뜨렸고 그 후로 비가 내릴 때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종, 2번 검은 고, 3번 보물상자.
0: 네, 땡땡 하고 소리가 나는 사찰의 물건입니다. 1번 종, 2번 검은고, 3번 보물상자인데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1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답은 러블리즈의 종소리 듣는 동안만 받겠습니다.

0: 나가고 들어올 때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기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종소리가 울리면 좋은 기운이 있어서 달아놓는구나. 왜냐면 가게 같은 거 문 열면은 띵 하고 이렇게 종소리 울리는 가게들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1: 또 살짝 이렇게 또 사람이 들고 날 때마다 띠리링 하고 소리 들리면 뭔가 기분 좋아지는 느낌도 날 것 같고.
0: 그러게요.
1: 그리고 방구석 투덜이님 1번 종 활기찬 DJ 목소리와 흥

0: 흥겨운 음악을 듣고 있으니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1: 그래요? 좋습니다. 7397번님, 1번, 등산 가방에 종 달고 다녀요. 딸랑딸랑. 등산 가방에 종을 달고 다니면, 걸을 때마다 계속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리겠네요.
0: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뭔가. 0012번님, 1번, 종. 현장은 문경 약돌돼지가 김천 단달가슴공과 함께 참여자들과 여유 즐기고 있어요. 거기 딱 좋은 날이네요. 딸내미 운동시키러 왔는데 딸이 찐으로 즐기는 중입니다. 고마워요, 안동 MBC라고 하셨는데요. 아, 현장에 있던 곰과 이
1: 돼지.
0: 돼지가 김천 반달곰과 또 문경
1: 그러게요.
0: 약돌돼지였군요.
1: 저희는. 아니,
0: 왜 저기 돼지랑 곰이
1: 왜 있을까?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또
0: 그렇군요.
1: 우리 딸내미 운동시키러 왔다가 추억을 보내고 계신 0012번님이셨고, 그리고 7628번님, 1번 종이지용, 땡땡땡, 대문자 이, 이간의 대가족, 대장 우리 엄마는 돼지랑 뱅뱅뱅. 사진에서도 느껴지시죠? 라고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돼지랑 같이 이렇게 춤추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역시 대문자 이답게, 이렇게 사진으로도 뭔가 기운 넘치는 에너지가, 역동적인 그 포즈가 딱 보이네요.
0: 그러니까요. 또 8080번님께서 1번 종, 2번 구곡길 시어머니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허리 수술하시는 바람에 못 왔어요. 건강하실 때한번더올걸 후회되네요. 같이 오진 못했지만 집에서 라디오는 듣고 계실 거예요. 잘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요.
1: 어떻게 응원 한번 해주세요.
0: 저희 파이팅 한번 외쳐드릴까요?
1: 그럴까요?
0: 힘내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1: 잘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0873번님도 예쁜 가을날 라디언 티어링 하시는 분들 너무 부럽다고. 저는 밭에 나와서 햇볕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음악 위안 삼아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노래
0: 좋습니다.
1: 많이 많이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정답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또이 정답을 맞히신 분 중에서는 한돈 세트를 받으실 대망의 당첨자 한 분을 또 발표를 해야 되겠죠. 당첨자 누굴까요?
1: 누구죠?
0: 두구두구두. 네, 당첨자는 7184번님 축하드립니다.
1: 너무 축하드려요. 7184번님, 1번 종, 나에게 당첨되었다는 종을 올려주세요 하셨는데, 와, 이렇게 바로 거대하게, 웅장하게 당첨되셨다고 이렇게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샵 0913번으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너무 축하드려요.
0: 좋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0: 이어서 다음번에는 이제 노래 한곡 듣고 오면 좋을까요?
1: 노래를 듣고 올까요? 다음 노래는요, 최유리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0: 자, 선비의 선택, 이제 마지막 선비의 선택이 남아있는데요. 과연 뭐 하실지, 세 번째 주제는 여행의 선택입니다. 용치에서 만난 용이 특별한 능력을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A.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 B. 내 마음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능력.
1: 아, 너무 어렵다 이번에도. 상대의 속마음을 읽는 A냐, 내 마음을 오해 없이 전하는 B냐.
0: 아, 싶은데 우리 션디는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1: 저는 A.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고르겠습니다. 아,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뭐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편이 내 말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들의 마음을 좀 알아서 갈등 없이 내가 좀 이렇게 배려해주고 따뜻한 어떤 그런 관계를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라디오 진행하면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뭔가 차마 다 쓰지 못한 뭐 그런 마음들이 전해질 때가 있는데 그냥 제가 딱 알아채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알아채는 그런 능력 너무 좋지 않아요?
0: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A, B 다양하게 또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현장에 계신 참가자분들은 거점 안내 판넬에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모바일 화면에서 A 또는 B 선택하셔서 세 가지 선택 모두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라디오 청취자분들도 샵 0913번으로 용 A 또는 용 B라고 적어서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와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0: 네, 30만 원 상당의 아웃도어 브랜드

0: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0: 아닌데,
1: 아닌데, 어, 뭐야,
0: 그냥
1: 살짝.
0: 빈말이었는데, 뭐 이러면.
2: 너무 상처받을 것
1: 아,
2: 같아요,
1: 그런 건 알고
0: 그러면.
1: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차라리 몰라도 될것 같기도 하네요.
0: 그리고 9533번님께서 A 선택이요. 상대방 마음을 알려면 미리 잘해줄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1: 오.
0: 이것도 좋네요.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었을 때, 아, 저 사람 뭐 좋아하는지, 이런 거. 미리 알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나 좋은데요? 아주 그냥 성공률 100% 아니에요? 플러팅
0: 그러니까요.
1: 성공률 100%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로맨틱함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A와 B 다 찾아봤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문자들을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0: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총 3번의 A 대 B 밸런스 게임이 진행됐었는데요.
1: 네.
0: 윙디, 어떤 선택들이 있었죠?
1: 네, 첫 번째 치유의 선택에선 A, 나를 괴롭히는 걱정 하나 덜어내기, B, 망설이던 일에 도전할 용기 얻기였고요. 두 번째 휴식의 선택에선 A, 혼자 멍때리며 정적 즐기기, B, 사람들과 두란두란 대화 나누기. 세 번째 용의 선물에선 A,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 B, 내 마음을 오해 없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현장에서 안내 판넬의 QR코드로 세 가지 선택을 모두 마치셨다면 모바일 화면에 여러분만의 최종 조합이 완성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행운의 조합 두 개를 지금 당장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지 주세요! 아, 자, 첫 번째 행운의 조합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긴장되는 BGM인데요?
0: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는 걸 주셨어요. 자,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 네.
0: 이 복주머니에서 하나를 뽑아보죠. 자, 첫 번째 배움은요.
1: 네. 자, 감사합니다. 지금 션디가 골랐습니다.
0: A!
1: A!
0: 첫 번째 배움은 A이고요. 두 번째 표현 부분은
1: 네.
0: 나와라!
1: 두구두구두구두구.
0: 두구두구두구.
1: 아, 오!
0: 역시나 A가 나왔습니다.
1: A, 오, A가
0: A예요.
1: 두 개 나왔어요. 지금 마지막이죠, 이제.

0: 네, 빅뱅의 카페까지 듣고 왔습니다. 2026 경북 구곡길 라디엔 티어링 김천 무흘구곡편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1: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저도 다음번에는 우리 참가자분들이 너무 즐기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저도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0: 그럼 내년에는 참가자로 좀 만나볼 수 있나?
1: 좋은데요?

0: 한국만의 아름다운 자연과 인근 직지사 같은 역사자원을 연결한 특별한 관광지인데요. 이곳은 평화의 탑, 방금 말씀드린 김천 시립박물관, 또 건강문화원, 소량다원 등 다양한 시설이 자리하고 있어서 자연 속에서 쉬어가면서 김천의 역사와 문화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답니다. 김천 여행 계획과 문경 선유국어 꼭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1: 네, 안동 MBC 경북구곡 라디엔 티어링 김천 무흘구곡편. 저희는 세븐틴의 홈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유성민, 김재라, 기술 장영만, 그리고 구성의 류재민, 윤지우, 저는 백수연이었고요.
0: 저는 김민영이었습니다.
1: 우리 다음에 만나요.
0: 안녕.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의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 전화 054-857-7909. 창의창에서 만나보세요.
2: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대기롱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4: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 문화 제2 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뉘집사님들인지 나

나이도 어린데 아주 야무지게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오래 앉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요. 오래 붙들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게만 해라. 요거 사람 모으는 비결 같기도 하거든요. 저도 두댕이들 오래 붙들 마음 없습니다. 오늘도 딱 2시간만 놀다 가셔요. 10월 10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0: 10월 10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엘튼 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Hold Me Closer 듣고 왔습니다. 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고요. 아, 요거 자꾸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거는 전 자신 있는데요. 좀 우리 두댕이들 두대로 자꾸 돌아오게 만들 자신 있는데. 아, 뭐냐면 아, 어그로를 끌 자신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만 찍으면 인별그램 이만 찍으면 파 분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언제 어느 때 할지 몰라요. 랜덤에 언제 어느 때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와서 저를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송 하던 도중에 제가 분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시간 또 재미있게 웃으시려고 와주신 우리 두댕이들 너무 감사하고요.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두 대만의 차트, 두 대통합 차트 만나러 갈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십시오.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이죠. 매 은치 음퍼 음프 음파 은차 들싸그리 모아 두 대 자체 수동 AI 시

않겠습니까? 로이킴은 눈물은 나약해서 흘리는 게 아니라 삶의 누구보다 진심이게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울 거면 크게 울어버리는 게 낫겠죠? 로이킴의 위로가 담긴 노래 크게 울어라 감상하고 오시죠.

순간 수급 난리 난다. 알았지? 자, 마찬가지로 두 개 차트에 진입한 신곡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정의 계절의 끝. 사실 요즘 노래 중에 3분이 채 안 되는 곡들이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세상에, 이런 노래는 오랜만이에요. 계절의 끝에 러닝타임은 5분 26초. 와, 이게. 와, 박수 치고 가야 돼. 와,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노래 길이를 크게 늘려라. 내가 진짜 너무너무 요즘 가수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자, 소피 마르소 안영미의 테마송 당첨. 그야말로 기승전결이 완벽한 노래라는 거죠. 박재정씨가 생각하는 그리움의 끝을 다 담아 만든 신곡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들을 곡은 바이의 차트에 오른 이창섭의 또 사랑이라니입니다. 이거 약간 내가 고라니라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이 곡도 러닝타임이 5분이 넘는데요. 보니까 우리 종신 오라버니 윤종신 씨가 프로듀싱한 곡이라고 합니다. 야, 역시 최고야. 윤종신 오빠 최고예요. 자, 노래 안 잘리게 빨리 들어봅시다. 박재정과 이창섭이 들고 온 정통 발라드 계절의 끝 또 사랑이라니 쭉 듣고 올게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27도까지 올랐고 대구와 부산은 28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후에 영남지방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 아직 비가 지나는 곳은 없어 보이고요.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양이 5에서 1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강원 남부와 충청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성우포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성곡표를 들여다봤고요. 10월 10일에 선곡된 최예나의 네모네모 네모네모 네모네모 먼저 들어볼게요. 자, 이 노래 좋죠. 네모네모 네모네모 사인. 이게 뭐지? 사인은 뭐지? 중독성도 엄청나고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질 않아요. 진짜 그래요. 최예나 씨 노래가 정말

하이라이트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그리고 마이티 마우스 피처링 한예슬의 연애 특강에 이어서 2024년 10월 12일에 선곡된 요조 김진표의 좋아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원조 홍대 여신 요조의 애틋하고 그리움이 가득 담긴 사랑 노래죠. 지난 5월엔 2026 버전의 좋아해도 발매됐습니다.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술 마셨는데 데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4: 2시의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자, 이게 좋은 노래도 들으면서 또 꿈꾸는 어른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가, 그리고 또 우리 한번 과거에 또 히트 쳤던 얼굴 찌푸리지 마라 옛날 노래도 들었다가 뭔가 좀 왔다 갔다 기분이 몽글몽글해지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이 이런 방송이에요. 한결로 쭉 가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심심하신 분들 두 대 그 전에 못 들었던 분들 다시 듣기로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전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5: 부족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 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6: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7: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8: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9: 클릭 아웃포! 지상에서 만납시다!
6: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석회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8: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시가 함께합니다.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북 남원에는 2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숲이 있습니다. 운봉읍 행정마을의 서나무숲인데요. 지금은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잠시 쉬어가는 그늘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서나무숲에 들어서면

초록색과 짙은 갈색이 섞인 굵은 나무줄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울퉁불퉁하게 굴곡진 모습이 마치 근육 같아서 근육질 나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휘어진 나무 사이로 푸른 논밭이 보이고요. 멀리 지리산 자락까지 시원하게 펼쳐진다고 하네요. 근육질 나무라고 하니까 나무 줄기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겠네요.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을 오늘 완벽한 하루의 첫 곡으로 선곡을 해드렸고요. 1325 쓰시는 분, 순디가 유난히 더 반가운 날이네요. 잘 들을게요. 유난히 더 반가운 날. 왜 유난히 더 반가울까요? 보통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오늘 쉬는 날이군요. 편안하게 들으면서 편안하게 또 좋은 노래를 들으니 또 유난히 반가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아주 유난히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김사원님은 순디 목소리 듣고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김현철의 연애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정현정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아주 기분 좋은 곡이죠. 아, 참 이런 가을 연애하기 참 좋은, 지금 연애를 아직 못하고 지금 연애를 막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금쯤 빨리 연애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노래 듣고 자극받아가지고 잘 다녀오면 좋겠어요. 아, 정말 8살, 8살이면 지금 뭐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근데 또, 그때죠. 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자기 생일이면은 이렇게 친구 초대하고 참 재밌겠네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막, 생일날 친구를 초대하면 엄마가 또 맛있는 음식들을 막, 시켜줬어요. 그때는. 그 생일에는 또 중국 음식을 그렇게 먹었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런 거 먹으면 아주 그 어릴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무튼 즐거운 생일 파티에 또 갔다 와서 어떻게 어땠는지 또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0806 쓰시는 분, 순디 잠깐 차 트렁크 정리하다 여름 휴가 때 아내가 쓰던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아직도 안 치웠네 웃으며 꺼내는데 그때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던 아내와 함께 걷던 바닷길이 떠오르네요. 계절은 바뀌었는데 저는 그 계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나 봅니다. 이분, 와, 이렇게 문학적인 문자를 보내주신 0806 쓰시는 분. 아, 정말 그냥 모자 발견한 거잖아요. 아, 이게 왜 여기 있지?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거기서 환하게 웃던 아내 그 웃는 모습과 함께, 아내와 함께 했던 그 바닷길을 떠올리는 우리, 이렇게, 문학 소년이네요. 문학 소년. 0806 쓰시는 분께는, 제가 김치 세트.

로이킴의 가을에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가을 노래들이 쫙 이제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네요. 자, 노래로 이어드리죠. 마시아의 노래입니다. Third Time Lucky. 이 곡 들어드리고 저는 2부, 2주의 노래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MBC FM. MBC FM.
10: 시내 10월 중순치고는 다소 더워서 대구 현재 기온이 28.7도, 서울도 2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 활동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날씨고요. 때문에 나들이 인파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단풍은 이제 막 물들고 있는 단계지만 유명 산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은데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부터 화도 구간 가장 정체가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화성휴게소 구간 포함해 총 42km 꽉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특히 정한 휴게소부터 정한 나들목 구간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더위를 많이 타요.
1: 저는 추위를 훨씬 많이 타서.
0: 그럼 겨울이 두렵겠네요.
1: 네, 요즘에는 겨울이 1년에 반 이상 아닌가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한 해 한 해 계속 온도는 계속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까. 네. 아니, 더울까가 아니라 얼마나 추울까. 또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이걸 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참 불안불안합니다.
1: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좀 즐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0: 그죠.
1: 저도 일부러 여기 상암동 주변을 막 산책도 하고 그렇군요. 그랬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나와 계시더라고요.
0: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러닝을 하는데 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언제까지 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추워지면 과연 내가 뛸까?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 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이불 밖으로 그러니까. 나가기가.
0: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 그

0: 아저씨들이 많이 뛰었다.
1: 아, 같이. 네. 네, 서로 신어주면서.
0: 그렇죠. 근데 뭐 오래 뛰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네. 이 날씨에 즐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즐겨놓자.
1: 맞아요.
0: 아, 그런 저의 어떤 우리의 교훈, 교훈, 이런 얘기로 한번, 오늘 2주의 노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날씨에 또 듣기 좋은 노래들로 또 네. 골라왔을 것 같아요.
1: 네, 한 번쯤 이 곡을 들으시면서 순디님이 뛰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요즘, 어울릴 것 같아요.
0: 아, 요즘에 못 돼요. 아, 러닝을.
1: 네.
0: 오, 그래요. 내가 그 요즘에 러닝을 하면서 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래서 이 곡이 좀 리드미컬해서
0: 아, 그래요?
1: 네,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궁금한데요?
1: 네, 일단 딥퍼플입니다.
0: 아, 이거네요.
1: 근데 네. 질주까지는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어, 그렇죠.
1: 네, 네, 네. 그 적당히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틈은 있는 곡이어서
0: 저도
1: 네.
0: 이제 슬로우 러닝을 하기 때문에 네. 빠른 곡을 하면 좀 힘듭니다.
1: 네, 뭐 하이웨이 스타 이런 곡 아니고요.
0: 아, 그렇군요.
1: 제가 준비한 곡은 네. 딥퍼플의 10집 10번째 앨범 네, 들어있는 Come 네네. Taste the Band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네. Getting Tighter라는 곡입니다.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Getting Tighter.
0: Getting Tighter.
1: 네.
0: 오,

0: 순디님께서도 얼마 전 소개하셨던
1: 네.
0: 토미볼린.
1: 아, 그렇죠.
0: 네, 네. 이 팀이 잠깐 있었잖아요.
1: 맞아요. 네.
0: 토미볼린이 딥퍼플 앨범에 딱 한 장 참여했는데 그 앨범이 이 열 번째 앨범.
1: 아, 그래요?
0: 네.
1: 오, 그렇군요.
0: 그러니까 토미볼린이 원래 뭐 재즈 블루스 이쪽으로 좀 많이 연주를 하실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어. 얘기를 양해를 구하고 밴드 들어간 거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앨범 색이 원래도 약간 9집, 8집 이때부터 펑크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1: 아.
0: 이 열 번째 앨범 들어가면서 확 치우친 거죠.
1: 그렇다면 원래 그 딥퍼플의 그

0: 뭔가 오묘하면서 어른스러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1: 네네.
0: 어떤 이유였을까요?
1: 딥퍼플?
0: 네.
1: 글쎄요.
0: 정말 예전에 순디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네. 밴드 이름은 정말 별거 없다.
1: 네. 맞아요. 큰 의미 없다.
0: 네. 정말 큰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의미라면 찾을 수는 있어요. 리치 블랙모어가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 옛날 노래 중에 딥퍼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까다롭고 멤버들 괴롭히기로 유명하신 분이 또 이렇게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요거 제목으로 할까?
1: 마음이 따뜻하네요.
0: 네. 가족에는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딥퍼플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네. 그 이름의 원천이 됐던 딥퍼플이란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1: 누구 노래요?
0: 이게 예전에 피아니스트가 30년대에 쓴 네. 건데 네. 그게 이제 보컬곡으로 몇 번 커버가 됐어요. 그리고 이 토미 볼린이 참여한 10번째 앨범이 나온 그해 네. 75년에 네. 커버 버전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한 사랑을 받아서 제가 그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도니 앤 마리 오스몬드라고요. 남매 듀오가 부른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1: 자, 그러면 딥퍼플의 Getting Tighter, 그리고 도니 앤 마리 오스몬드의 딥퍼플 이렇게 두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딥퍼플의 Getting Tighter 그리고 도니 앤 마리 오스몬드의 딥퍼플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Getting Tighter는 네. 토미 볼린도 많이 노력했네요.
1: 그렇죠.
0: 근데 저는 그냥 좋아요. 저는 좋은데 네. 왜 딥퍼플의 골수 팬들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토미 볼린도 정말 딥퍼플에 이렇게 잘 융화되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1: 네. 그리고 네. 멤버들이 기타리스트 과연 그리 치블랙모 잘 채울 수 있나 걱정했는데 네. 막상 들어오니까 네. 그 까다로운 분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좋구나. 토미 볼린이 너무 성격이 쾌활하고 밝고 막 이러니까
0: 착하게 생겼어.
1: 네. 융화가 잘 돼서 네. 매우들 반겨했다는 네. 후문이 있습니다.
0: 아, 그럼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네. 아, 서로서로 양보해가면서 네.
1: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여기 넣어. 그리고
0: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그런 걸 봤어요. 막 메탈리카 이런 락 밴드들 밴드들이 네. 막 싸우는 모습을 촬영한 걸 진짜 쌀벌하게 싸우더라고요.
1: 무대에서
0: 네. 네, 무대에서 막 메탈 다른 어떤 뭐 마릴린 맨슨이었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무대에서 네. 막 기타리스트랑 네. 막 치고받고 싸우고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 밴드가 굉장히 많아요.
1: 아이, 그럼요. 네.
0: 딥퍼플도 참 힘들었을 텐데.
1: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0: 블린이 와서 얼마나 좋았을지.
1: 야, 웃음이 참 소중하구나. 네. 그러면서.
0: 마치 도니 앤 마리 오스몬드의 딥퍼플 이 곡의 어떤 분위기.
1: 네. 너무나 온화한. 네.
0: 아, 아무튼 두 곡 너무 잘 들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3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했습니다.

0: 네.
1: 네, 레인보우라는 네, 밴드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또 딥퍼플은 안녕 이러고 잘 살았는데 레인보우의 노래도 제가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서
0: 좋네요.
1: 가지고
0: 네.
1: 왔습니다. 가장 잘 나갔을 때 네, 3집 로니 제임스 디오가 보컬로 있었던데요.
0: 네.
1: 이 디오가 이 앨범을 끝으로 또 블랙사바스로 갔죠.
0: 아.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0: 그래요. 그래요. 네. 참 미국 영국 미국 밴드들 이런 네. 특히 락 밴드들은 굉장히 멤버 교체가 잦고
1: 네.
0: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싸움도 잦고
1: 맨날 싸우고 틀어졌다가 네. 다시 또 같이 했다가
0: 맞아요.
1: 반단 섞어서 또 했다가 그래서 한 팀의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그 팀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0: 맞습니다.
1: 네, 네. 딥퍼플 듣다가 레인보우 듣다가 레인보우 보컬이 블랙사바스 갔네. 그러면 또
0: 가야죠.
1: 네, 네. 따라가야죠. 들어보고 네 그런 겁니다.
0: 블랙사바스는 또 오지오스본이 또 왔네. 뭐
1: 그렇죠, 그렇죠. 계속 끌어나가는 세계관이 넓혀지는.
0: 네, 네. 네,
1: 그래서 어떤 노래 들려드릴 거냐?
0: 네.
1: Long Live Rock and Roll 정말 좋은 곡입니다.
0: 좋습니다. 네. 이 곡 2부 끝곡으로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출신 이누이트로 쓰는 것과 비슷한데요. 많은 곳에서 몽고와 몽골이 병용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의사를 존중해 몽골로 쓰는 게 좋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2: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의 안동문화 JEFM 방송입니다. HLAW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3부 시작했습니다. 3부 첫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목소리인데요. 지니 인 어 보트라는 곡입니다.
0: 네. 아주 신나요.
1: 네. 90년대로 역시. 왔어요.
0: 아, 다시. 오늘 좀 락. 락 음악을 많이 하다가 다시 이제 90년대 댄스 음악으로.
1: 맞아요. 팝의 정점으로 다시.
0: 그렇죠.
1: 아, 왔습니다.
0: 맞습니다.
1: 99년 이맘때 정말 큰 사랑을 받은 곡이고요.
0: 그래요.
1: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1위를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먼저 데뷔를 해서 그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있잖아요. 네. 그 곡으로 잘 큰 사랑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을 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이제 소속사가 좀 조급함이 생겼어요. 우리 크리스티나도 뭔가 잘해야 되는데
0: 그렇군요.
1: 정말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한번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곡을 열심히 준비해서 낸 게 이 곡이 데뷔곡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지니 인어 보틀 이러면

0: 네. 그 병속의 진이잖아요.
1: 네네네.
0: 진이
1: 소원을 들어주는
0: 맞아요.
1: 진이.
0: 어떤 동굴에서 네. 램프를 발견했는데 램프를 잘 문지르면
1: 그러니까.
0: 요정이 뿅 하고 나와서 네.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1: 그렇죠.
0: 네, 이제 고래서 어떤 소원을 비냐 막 이런 네네.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네.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컨셉만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진이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입니다.
1: 아,
0: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
1: 아, 그렇죠. 진이도 그 병 속에 갇혀 있다가
0: 네.
1: 이렇게 차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차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요.
0: 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사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1: 네네.
0: 왜냐하면 크리스티나가 이 곡을 발표했을 때 18살이거든요.
1: 아,
0: 그 네. 한참 호기심이 많을 그 사춘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뭔가 이성 간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여러 함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 곡을 발표했을 당시에 이제 어른들은 18살이 이런 노래를 해도 돼? 이런 얘기도 했지만 뭐 당사자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 팝 같이 좋아하시는
1: 네네.
0: 또래들은 아니 호기심 많을 때면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지.
1: 네.
0: 아이돌이
1: 네.
0: 굉장히 네. 훈련을 너무 혹독하게 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1: 네.
0: 이 시절에 그 미국 영국 이쪽의 아티스트들도 살 빼라는 압박에
1: 그렇죠.
0: 여러 가지로 이제 언어
1: 맞아요.
0: 폭력도 겪으면서
1: 맞아요.
0: 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너무 힘든 시기였다.
1: 맞습니다.
0: 그런 걸 회상하는 다큐가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죠.
1: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음악을 듣지만
0: 네.
1: 그 이면에는 정말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0: 네.
1: 그 예전에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요즘보다.
0: 조금씩 나아지니까 참 다행입니다.
1: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진 인 어 버틀 3부 첫 곡으로 잘 들었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544-7575.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토요일의 코너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 또 들어볼까요?
5: 네. 지니 얘기를 하다가 네. 저는 이쪽으로 생각이 갔는데요. 그 영화 알라딘 네. 애니메이션으로 90년대에 정말 큰 사랑을 그렇죠.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실사 영화.
4: 실사 영화 나왔죠. 네.
5: 그것도 정말.
4: 너무 재밌었어요.
5: 맞아요. 네. 그 윌 스미스가 맞아요. 그 지니 요정으로 나오는데 계속 빵빵 터지잖아요.
4: 그렇죠.
5: 네. 참 재밌는 지니였고 네. 이때 또 주목을 받은 배우가 네. 그 자스민 공주 역할 맡았던 나오미 스콧이라는 배우인데요. 네. 이분이 원래 노래를 되게 잘 했고
4: 아, 그래요?
5: 네, 노래를 또 이 영화 자체가 또 뮤지컬 영화여서 사운드 트랙 중에 스피치리스라는 곡이 있는데 나오미 스콧 버전이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4: 아, 그렇죠.
5: 그래서 네. 이후로도 뭔가 음악 활동을 하려나 했는데 연기에 좀 더 집중을 하다가 드디어 첫 앨범이
4: 아 그래요?
5: 네 데뷔 앨범
4: 역시나
5: 네 그 전에 EP를 좀 내다가 아니 그리고 뭐 사운드트랙 조금 부르다가 앨범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4: 네네.
5: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데뷔 스튜디오 앨범이 나왔습니다.
4: 이건 얼마 전에 나온 건가요?
5: 네 최근에 나왔어요.
4: 아 그래요?
5: 네 더 들어보니까 네. 뭔가 90년대 R&B도 느껴지고 또 80년대 음악들도 느껴지는데 요즘 팝도 있고 나오미 스콧의 아버지가 네. 컴퓨터에 80, 90년대 음악들을 다 모아놓고 잘 듣고 있었대요.
4: 네네.
5: 근데 그런 거를 따라서 듣다가 나도 내 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앨범을 냈는데요.
4: 네.
5: 오늘 제가 추천할 곡은 체리라는 네. 곡이고요.
4: 체리?
5: 자넷 잭슨의 영향을 좀 받아서 쓴
4: 아, 그래요?
5: 곡이래요. 뭐 과일 이름이긴 하지만 네. 이 체리가 네. 달콤하면서도 약간 텐션, 긴장감이 있는 관계를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 네.
5: 잘 익은 체리는 알아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마.
4: 아.
5: 그런 내용의 노래고요.
4: 네.
5: 요즘 음악들이 되게 짧잖아요.
4: 그렇죠.
5: 역시나 짧습니다.
4: 그래서 아,
5: 3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4: 좋습니다. 나오미 스콧의 체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나오미 스캇의 체리 들으셨습니다. 어쩜 뭐 아버지가 참 그 80, 90년대 네. 음악들을 계속 틀어놓은 게 정말 영향이 있었네요.
1: 네.
0: 그때 어떤 미디움 템포의 이 노래들 약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네. 노래들을 또 감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1: 네, 그리고 뭐 자넷 잭슨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네. 이곡 들으면서 계속 카일리 미노그 생각이 나서
0: 카일리 미노그
1: 아버지께서 또 혹시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0: 아, 맞습니다. 네. 그런 약간 여성 댄스 R&B 음악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1: 네. 그래서 이 앨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긴 한데 네. 나오미 스콧이라는 이제 배우가 아닌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이미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앨범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을 할 것 같고
0: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는
1: 네. 30대.
0: 30대.
1: 네, 네.
0: 그때 그 영화에 출연했을 때는 되게
1: 어릴 때, 네.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들었거든요.
0: 그래요?
1: 굉장히 어릴 때 네. 이미 주목을 받았죠. 네.
0: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참 네. 재능 있는 우리

0: 될 것 같았어요. 아,
1: 이 굉장히 엄청난 연주력을 가진 네. 지금 한국에서 거의 탑 세션.
0: 맞아요. 뭐 태양 비롯해서 아이유 네. 여러분들의 그 음악, 앨범, 공연 같이 했던 네네. 연주자분들이 세 분이 모인 거죠.
1: 맞아요.
0: 그래서 이름이 재밌잖아요. 세네시. 세네시쯤 만나서 세네시 연주 한번 해볼까? 근데 그 세네시가
1: 아 정말 그 세네시?
0: 네. 그 세네시가 어감이 좋고 느낌이 좋고 그래서 정말 세네시라고 했고 알파벳으로 S-E-N-E-S-I 이렇게 네네. 세네시로 표기를 합니다.
1: 이 친구들이 또 그 트리오인데 그 악기, 기타, 뭐 드럼, 그리고 건반인가요? 베이스인가요? 네.
0: 드럼, 건반, 기타.
1: 기타 이렇게 네, 했는데 3명. 정말 셋 다 다른 악기들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전자음악 네. 악기들도 굉장히 잘 들어서 아주 재밌는 음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앨범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네. 연주곡들도 이제 틈틈이 껴있는데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그 연주곡들의 악기가 정말 다양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다 다른 장르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리더가 아마 외우기 쉬울 거예요. 아이브의 장원영 네. 씨. 네. 이름이 드러머, 똑같습니다.
1: 드러머.
0: 네, 드러머 장원영 씨. 네. 이분이 리더예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릴 곡은 Do It이라는 곡인데
1: Do It. 네. 네.
0: 사실 타이틀곡은 아니에요. 타이틀곡은 뭐 싱겁게 살고 싶어 이런 곡이 있는데 이 곡도 네. 물론 좋지만 네네. 저는 이 Do It이 앨범 첫 곡이거든요.
1: 네.
0: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 우리 팀을 시작하는 이 앨범에 첫 곡이잖아요.
1: 네네.
0: 정말 이 어떻게 인상을 잡을까. 첫인상에 굉장히 네. 정말 딱 꽂혀있는

0: 세네시의 Do It 들으셨습니다. 아, 정말 너무 멋있어요.
1: 네.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1: 후배들인가요?
0: 연주하는 후배들이죠. 저하고도 작업을 같이 몇 번 했던 후배들인데 네. 연주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1: 네, 아, 그래서 경력들이 많으시고 네.
0: 저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밴드를 결성해서 앨범을 낸다고 해서 너무 네. 반가워서 저도 이제 막 이제 인스타로 계속 봤는데
1: 네.
0: 하, 정말 역시나 어떻게 그렇게 바쁜 친구들이 언제 이런 걸 또 만들었는지 참
1: 그러니까 싶더라고요. 네. 네.
0: 자, 그러면은 이주의 노래 다음 주까지 또 네. 좋은 곡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에도 좋은 곡 부탁드리고요. 조아름 작가 보내 드리면서 2534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고맙습니다.

0: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선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한별, 성리, 길려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연휴는 내일까지지만 어제 출발했다가 오늘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이후부터 고속도로 귀경길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총 60km 가량 막혀있는데 특히 진부부터 둔내터널 또 여주부터 이천 그리고 덕평부터 양지터널 구간 가장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50km가량 만만치 않게 밀리고 있습니다. 당진부터 화성휴게소 구간이 특히 정서인데 39번 국도 적절하게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됐는데요. 노벨상 하면 메달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면에는 알프레드 노벨의 초상이, 뒷면에는 각 부문을 상징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노벨상 메달에는 수상자의 이름도 새겨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심리게임이죠? 노벨상 뭐 메달 본 적이 없었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노벨상 수상 메달에 수상자 이름을 새겨주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승 퀴즈에 이어서 The Pretenders의 Don't Get Me Wrong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노벨상 메달에는 수상자의 이름도 새겨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오늘 이 당연히 수상자의 이름을 새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X다. 이 심리 게임에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글쎄요. 저는 아니 상에 모든 상에는 그 부문의 수상자 이름을 새깁니다. 근데 왜 저는 X를 선택했을까요? 자, 정답을 한번 알아보죠. 정답은 바로 오, 당연히 새겨야죠. 근데 왜 저는 X를 X라고 이야, 뭔가 반발심인가 이거 뭐지? 정답은 옵니다. 제가 요즘 좀 이렇습니다. 노벨상 메달에는 수상자의 이름도 새겨집니다.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들으셨고요. 그 뒤로 2198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푸디토리움의 비아잔치 들으셨습니다. 아, 상승 퀴즈로 상했던 기분을 우리 푸디토리움 그리고 이적 씨의 노래로 다시 위로받네요. 제가 이래서 우리 제작진들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0: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금 1522588 관절 보금.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금.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금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6: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아월의 멍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희,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청동 사과, 아삭한 한입에는 청송 햇살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 사과 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문이 함께합니다.
1: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2: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의 때리, 팀의 때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국의 흑망사 대신 김밥의 부침사를 돌아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는 김밥이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소풍 갈 때나 먹어보는 귀한 음식이었던 김밥이 어느 순간부터 분식집 대표 음식이 되었고 주머니가 가벼울 때 선택하는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김밥은 더 이상 싼 음식이 아닙니다. 김밥 한 줄에 1,000원이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이 되었고 냉장고 속에서 뒹굴던 오이나 당근이나 시금치나 우엉 등의 단무지와 계란 정도면 흡족했던 속 대류에도 고급화의 물결이 닥쳤습니다.

0: 영국 밴드 10 Years After I'd Love to Change the World 였습니다. 기타리스트가 엘빈 레이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진짜 좋아했거든요. 예. 아주 블루지한 기타리스트죠. 엘빈 레이 10 Years After I'd Love to Change the World.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상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Rolling Stones, Painted Black 들었습니다. 하,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 지금도 딱 들으면 뭔가 콱, 오이 촌스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예. 녹음도 이게 지금 모노로 돼 있거든요. 스테레오도 아닙니다. 예. The Rolling Stones, Painted Black. 4110번으로 통해 주셨네요. 아기랑 그림 그리면서 백캠 듣는 중. 예. 아, 그래서 이거 Paint It Black. 예. 아, 그래서 이 노래, 아, 뭐 검은색으로 지금 막 칠하고 있습니까? 오, 고맙습니다. 아, 5652번으로는, 와, 진짜 오랜만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25주년 CD를 꺼내봤어요. 예. 11번 트랙 신청합니다. 아, 이 노래가 어디 11번 트랙에 있습니까? 아하. 자, 스티비 원더. My Cher Amour.

리얼 세이어, The Show Must Go On 들었습니다. 예전에 백설수의 음악 캠페인 한번 출연하셨는데, 아, 야, 말을 진짜 많이 하시던데. 수다쟁이. 예. 그러니까 리오 세이어의 대표곡은 When I Need You라는 곡이거든요. 아주 차분한 그, 아, 감상적인 곡이죠. 예. 그 곡 생각만 하고 갑자기 이 양반이 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오, 어,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리오 세이어? The show must go on. 육미영 씨고 맞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티비 원더, 마이 쉐리, 아모르. 자, 이번에는 비지스의 유인, 어게인.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0766번, 비지스, 유인, 어게인.

0: 트레이저 파크의 스트링 바이 더 데이 523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비지스의 You Win Again. 야, 광고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 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에는 교통량이 특히 강원도, 특히 단풍이 가장 빨리 물드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설악산은 대청봉과 능선 등 고도가 높

레인보우의 The Temple of the King 들었습니다. 장성문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럴 때 기타 들어보면 리치 블랙모우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오아시스, 샴페인, 슈퍼노바, 54001번으로 총이 주셨습니다. 3부 다시 만납니다.

0: 웃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다시 또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문요한 선생은 휴식을 셋으로 구별하는데요. 첫째, 휴식 때조차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휴식.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많이 한다니까 달리기, 등산 같은 걸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인데 에너지를 안 쓰는 거지 충전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마지막 최고는 신나는 걸 하는 휴식인데요. 남들이 뭐라든 의미가 있든 없든 그걸 하면 참 좋다. 오늘은 셋 중에 어떤 휴식인가요?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0: 테일러 스위프트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위 테일러 스위프트 페이션트 제로. 자, 팝뮤직 탑 10으로
1: 웬티맨 대리로.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현 씨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네.

0: 투피송이 4계단 상승했습니다. 6월에 3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탑10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 네. 자, 이번 주 9위 올리베 로드리고 스투피송.

0: 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9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스투핏 송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4위였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가 4계단 떨어졌고요.
0: 네.
1: 7위도 지난주 3위에서 4계단 하락했는데요. 모건 월런의 Been By Now입니다. 이번 주 6위, 지난주 2위였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버스턴이 4계단 떨어졌습니다.
0: 자, 6위 곡을 듣겠습니다. 스텔라 레프티, 버스턴.

마이 슈가 쉐 지미 길머 앤더 파이어볼스 1963년 이번 주 1위 자 1973년으로 갑니다 쉐어의 Half Breed

사이드 쉐어의 노래 1973년 이번 주 1위 자 1983년으로 갑니다 보니 타일러 Total Eclipse of the Heart

비욘세 피처링 션 폴 베이비 보이 2003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2013년으로 갑니다. 2013년 이번 주 1위 로드.

0: I bet. Say I got drive, I don't need a car.
1: 네, 2023년 이번 주일이 도자켓 페인트 타운 레드였습니다. 자, 이제 과거로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3위 테일러 스위프트 클리블랜드.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위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15-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0: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 지난주 9위였는데요. 애셔의 Stop the Wedding이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1: 자, 영국 싱글 차트 12곡 듣겠습니다. 애셔, Stop the Wedding.

0: 영국 싱글 차트 10위 애쉬어 Stop the Wedding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4위였는데요. 어델라의 니콜 키드먼이 5계단 하락했고요.
0: 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6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입니다. 이번 주 7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스텔라 레프티의 버스턴이 4계단 떨어졌고요. 이번 주 6위, 지난주 8위에서 2계단 상승했는데요. 제이미 밀러의 베이비덜입니다.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리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0: 자, 6위 곡을 듣겠습니다. 제이미 밀러, 베이비덜.

0: 영국 싱글 차트 6위 제이미 밀러 베이비 돌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2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3계단 내려왔고요.
0: 네.
1: 4위는 4위로 데뷔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베벌런입니다.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이번 주 5위, 지난주 2위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앨범.

네, 영국 앨범 차트 2위 키오의 Put a Smile on For Me 앨범에서 Be Happy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미국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0위는 드레이크의 아이스맨, 9위가 노아 칸의 스틱 시즌, 8위는 올리비아 딘, 아트 오브 러빙, 7위 케니 체스니, 실버 샌즈 마리나, 6위는 티나 쉐의 팝스타. 앨범 차트 5위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 후걸입니다. 자, 이 앨범에 있는 새 노래 Babylon, 지금 싱글 차트 4위에 있는 곡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가품은 차트 1위 보겠습니다. R&B 힙합송 차트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가 1위고요. 스트리밍 송 1위는 테일러 스위프트 페이션트 지로.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알렉스 워렌 오더네리. 팝 에어플레이 핫 락 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 모두 테이민 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가 1위입니다. 자, 테이민 팔라 앤 제니.

0: 고민 많이 해본 DJ 매일 아침 9시
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I was born
2: by the river.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소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 번아웃, ADHD, MBTI처럼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유행하면서 마음을 꺼내기도 이야기하기도 쉬워졌어요. 하지만 부주의하게 사용되거나 낱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나와 너의 마음을 섣불리 진단하고 단정하기보다는 마음의 결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따뜻한 문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가을의 영향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학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0: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해의 끝에 다다를수록 그 해를 돌아보며 여러 통계를 내곤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얼마 전 2016 Z세대 트렌드 키워드 5가지를 선정했대요. 그중 현재 진행력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과 실행력을 합친 말로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얻는 힘을 나타냅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도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죠. SNS 영상 속 몇몇 크리에이터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해결 과정을 보여주면서 구독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성장해 가는 것처럼요. 완성된 결과를 흔히 볼 수 있는 시대에서 정작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10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우즈의 Better and Better 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대학생들이 선정한 2026 트렌드

0: 키워드 얘기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단어네요. 현재 진행력. 이건 어른들도 많이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Z세대 트렌드 단어라면 진짜 우리가 뭐 MZ세대다, Z세대다 어떤 여러 가지 뭐 좀 편견이면 편견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훨씬 실용적이어지고 자기 각자 1인분의 몫을 충실히 해내려는 의지가 지금 젊은 분들에게서 보이려는 것 같아서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더 훌륭한 세대의 발현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세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3, 4부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거야?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in my hands are tied. 잭 에프론과 젠데이아의 Rewrite the Stars 듣고 왔습니다. 5850님께서요. 요즘 야식 안 먹기 챌린지 하고 있어요. 벌써 일주일을 넘겼답니다. 제가 아는 소소한 꿀팁이 있다면 배고플 땐 그냥 자는 거예요. 덕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대장 부엉한테도 미리 인사 남겨놓습니다. 이런 훌륭한 부엉이를 보았나. 꿀팁이 아니라 이건 진짜 5850님의 너무 장점인 거예요. 보통은 야식 먹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야식을 안 하는 편견에 스스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야. 배가 고플 땐 나는 자는 사람이야 라고 의식 개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 그나마도 예전에 비해서는 포만감 있는 야식은 좀 덜 하고 있고 훨씬 몸이 나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아예 안 할 수 있다면 최선이죠. 자는 동안에 위장에 뭐가 있는 게 진짜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때 회복을 해야 되는 몸이 잠들 때도 쉬지 못하는 거니까, 그쵸? 최은주님, 그동안 바빠서 못 갔던 저녁 요가를 오늘은 가려 했는데 7살 조카가 허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아 못 갔네요. 얼마 전만 해도 허벅지를 붙잡혔는데 이제는 컸다고 허리를 잡네요. 엄마 미용실 갔으니 이모가 옆에 있어야 한대요. 옆에 있어도 게임만 할 거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모 사랑해 하네요.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 제가 고양이가 제 배 위에 있을 때 뭔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브레이크일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조카, 이모를 너무 좋아하는 조카네요. 요가는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윤정희님, 라디오와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일터에서 몰래 별밤 듣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난생 처음 덕질하는 중인데 딱 10년, 아니 20년만 젊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마음이 절실히 드네요. 어? 누구 덕질을 시작하신 걸까요? 혹시 별밤에 계신 분들 중 하나일까요? 근데요, 정희님, 더 젊었을 때 시작할 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덕질이 좋은 건 경제력이에요. 어릴 때 누구 좋아해도 한계가 있어요. 덕질하는데 그래도 은근히 시간과 좀 경제력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덕질을 함으로써 젊어지실 겁니다. 행복 덕질 하시고요. 앞으로 별밤에도 덕질 얘기도 많이 나눠주세요. 별밤에도 덕질 부엉이들 아주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경수의

이정수의 영원해 이어서 태태 김예림의 로맨티코 듣고 왔습니다. 0999님 앞자리 수 4가 되는 동안 이룬 게 없단 생각에 허탈허탈 마음이 들어 그동안 나이 헛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가 봅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 잊고 있던 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일 때 친구를 위해 깜짝 파티를 해준 저, 선생님한테 같이 불려가서 혼나고 우는 친구를 달래준 저, 제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친구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런 생각하는 많은 분들, 이룬 것이라는 게 생각보다 추상적인 거라 꼭 직업적인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던 순간이 많은데 그런 거는 우리 기억 속에 잘 안 남아있고 우리 맨날 이불킥 한다고 그러잖아요. 했던 일들 중에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은 유독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들어야지만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네. 그제서야 나를 좀 믿어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좀 믿어줘도 될 것 같아요. 1025님은요. 오늘 아는 동생이 제 눈썹 손질 해주고 싶다고 계속 우겨서 여러 번 거절하다가 허락해줬는데 결국 한쪽 눈썹에 반이 휑해져서 속상했어요. 동생도 좋은 마음에 해주려던 건데 가위를 반대로 잡았다나요? 눈썹 손질이면 화장 한 번 안 하고 산.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1: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제 20여 킬로미터가량 정체가 남았는데 면원과 새말, 또 양지, 광교터널, 중대분기점 부근도 속도가 안 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역시 서울 방향 비슷합니다. 동홍천부터 춘천, 또 서종부터 화도, 덕수산패부터 강일 구간 포함해 21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포승분기점, 발안부터 화성휴게소까지 속도가 안 나고요. 평택제천고속도로가 평택방향으로 안진터널부터 남안성까지 10km가량 정체 이어집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조림류에 들어가 있는 무, 거기 깔린 무는 대체로 제가 다 먹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무나물, 좀 물컹물컹하게 된 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무국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무생채도 너무 좋아하죠. 약간 달달한 맛 날 때. 오승우님, 평소에 김이나님 팬인데 오늘 우연히 책방 뒤지다가 7월에 북토크하러 부산에 오신 일정을 이제야 봤네요. 책 읽기를 좋아해서 오시는 줄 알았으면 신청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항상 별밤 잘 듣고 있습니다. 승우님 저 9월에도 갔는데 부산에 두 번 갔었어요. 다음에 또 지방 일정이 있을 때는 승우님이 꼭 알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612님, 대장부엉은 책상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해놓으시나요? 이번에 방 구조를 바꾸려는데 창밖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집중력을 흐트러뜨릴지 아니면 머리를 환기시켜줄지 판단이 잘 안 서요. 저는 무조건 제가 벽을 등지고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뭐가 있든 벽을 등지고.

는데 두 분이서 고 오가는 길에 많은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김한결님, 대장부엉, 얼마 전 일종 자동면허를 일종 수동면허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왔어요. 수동이 확실히 어렵긴 한데 유형 변경은 기능만 2시간 연습하고 시험 치면 면허 취득이 되더라고요. 내년에 군대 가는데 운전병 꼭될수 있었으면 하네요. 미연의 드라이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 지금은 아마 자동인 것 같은데 처음 딸때 수동으로 땄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냈나 싶어요. 참 하려면 또 하는 건데 좀 피로도가 높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동차 운전할 때는 아무튼 운전병을 꼭...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가 힘이 되고 친구가 돼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육아하시는 분들 진짜 별밤에서 특별히 환영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돌 볼땐 나를 너무 뒤로 밀어두기 십상이니까 라디오 들으면서라도 4206님의 마음 잘 챙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페더 엘리아스의 본파이어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의 말이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4: 할아버지, 전 쌀까찌가.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네. 약간 예고했듯이 드디어 오늘 10월 10일 펜타곤 데뷔 10주년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요.
1: 오늘도 시간이 흘러. 예.
0: 조금 전까지 콘서트 하셨잖아요.
1: 네네. 아니, 사실은 진짜
0: 10분, 하고 계신가요?
1: 아, 10분 만에 온 것 같아요.
0: 오신 거예요. 아우, 이제 메이크업 그대로 하고.
1: 맞아요.
0: 아, 이제 머리 정리도 할 시간도 없고 날라오셨는데.
1: 맞습니다.
0: 10주년 투어 콘서트가 오사카, 도쿄, 서울, 홍콩에 이어서 유럽까지 진행이 될 거고.
1: 그렇습니다.
0: 암스테르담, 파리, 베를린.
1: 네.
0: 유럽 여행 코스 아니에요, 솔직히?
1: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만에 또 유럽 투어거든요. 저희가 월드 투어 이후로는 한 6년 만인가요? 5년, 6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간 김에 아 조금 쉬어볼까? 아, 라는 그래.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빴어가지고.
0: 맞아요. 네. 저 베를린 가보... 근데 여행으로는 안 가보셨죠?
1: 여행으로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배낭여행을 한번 다녀온 뒤로는 여행을 간 적은 없어요.

0: 저는 후이 씨가 베를린 엄청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도시라고 네네. 생각해요.
1: 와,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리고요, 우리 후이 씨가 네. 그 S본부의 네. 꼬꼬모.
1: 아, 맞아요.
0: 출연해서 네. 지금 몇 장면 캡처된 걸 보니까 겁을 또 잔뜩 먹고 계시는데 네. 무서운 편이었어요?
1: 아니, 무서운 편은 아니었고, 사실 제가 기존에 봤던 영화,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

0: 제가 어떠한 안 좋은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1: 그 정도군요.
0: 예.
1: 좋아요.
0: 저는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언제 끝나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 저는 너무 가고 싶어요. 귀신의 집을. 예. 언제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0: 네.
1: 펜타곤의 겁쟁이 듣고 올게요.

0: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새삼스러운 건데 진짜 우리 후이의 이 겁쟁이 라이브 할 때의 이 똑같음성.
1: 네네네네.
0: 어이가 없더라고요.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진짜. 자,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시죠.
2: 492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별밤의 막내 펜타곤 후이 씨 덕분에 라디오의 맛을 알게 된 30대 중반 직장인 후엉이입니다. 2026년은 저에게 특별한 해예요. 첫 직장에서 10년 근무를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엄연히 따지자면 올해 1월에 정확히 10년이 되었지만 펜타곤의 10주년이 있는 10월에 저도 축하 대열에 껴보고자 이렇게 사연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할 줄 저도 몰랐어요. 더 괜찮은 연봉과 자리를 찾아 이직할 줄 알았는데 제 능력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첫 회사의 정이 들어서인지 이왕하는 거 조금만 더 해보자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랬더니 10년 장기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한 달 유급 휴가도 받았답니다. 저의 10년도 축하해 주시고요. 펜타곤의 10주년도 진심으로 축하해요. 저도 펜타곤도 오래오래 같이 가요.
0: 어쩜 이렇게 나란히 10년 축하받을 네. 일이 생긴 우리 후이와 후엉이
1: 네.
0: 4925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0: 저는 그리고 우리 후이씨 팬분들이자 부엉이인 분들을 제가 몇 번 후엉이라고 불렀는데

0: 연습을 하고 데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현장 경험은 없었지만 어떤 버텨온 꿈을 지켜온 시간들이 길었던 것 같아요.
1: 예, 예. 거기서 또 호이 씨의 힘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주신 4925님의 10년 근속을 축하하면서 후이 씨도 함께 축하하며 네. 플레이리스트 만들면 좋겠는데요. 네. 첫 번째 추천곡 뭘까요?
0: 아, 이거는 진짜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음악인데 저에게는 토니 베넷의 The Best Is Yet To Come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and babe won't let me fall. 저는 이 토니 베넷 님의 그 공연 영상이 있어요. 95세에 이제 하셨던 공연 영상인데
1: 네.
0: 그 노래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너무 막 볼 때마다 뭉클해요. 제가 오늘 오는 길에도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1: Fly Me to the Moon.
0: 네, Fly Me to the Moon도 있고 네. 다른 여러 노래들도 몇 곡을 부르셨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네. 걸리셔서 이제 뭔가 가족분들 이외에는 다른

0: 토니 베넷의 The Best Is Yet To Come 듣고 왔습니다. 아, 제목도 참 의미가 좋은 곡이었고요. 네. 자, 두 번째 추천곡은 뭘까요?
1: 두 번째 저의 추천곡은요, 스티비 원더의 Sir Duke입니다. 이 노래 또한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이 노래 들고 온 이유는 사실 그 10주년이라는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 노래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그냥 어떤 이 본인의 음악을 끌어와줬던 선구자들에 대한 감사함이 담긴 곡이에요. 이 노래가 내용이.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10년 동안 오면서 감사한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참 인복 이라고 하죠. 그런 복이 참 많았던 팀이자 아티스트였던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좀 표하고 싶어서 들고 왔고요. 아마 4925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감사한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0: 아, 그리고 수많은 스티비 원더의 곡들이 다 뭐 대부분 그렇지만 Sir Duke는 특별히나 더 이 코드 굉장히 엄청 복잡.

0: 스티비 원더의 Sir Duke 듣고 왔습니다. 재훈 씨 계속해서 다음 곡도 설명해 주세요.
1: 네, 제가 가져온 세 번째 추천곡은요. 이 전주만 듣기만 해도 아, 이 노래 너무 유명한 곡이죠 하고 알 수 있는데 서바이벌이라는 밴드의 Eye of the Tiger이라는 곡입니다.
0: 아, 저 지금 빨리 지금 격투 자세 취합니다. 아, 아 이거 굉장히 좀 흥분하게 만드는 곡이거든요.
1: 자 이제 뛰어나갑니다 저희. 아, 예. 예, 예. 아, 네,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도 사실은 그 10년이라는 시간은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응? 서바이벌과도 같다.
0: 아, 아, 밴드 이름이지만.
1: 밴드 이름이지만.
0: 근데 이 음악도 좀 어울려.
1: 맞아.

0: 진짜 노래를 너무 멋지게
1: 너무 멋있게 하죠.
0: 아 그냥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멋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노래도 멋있는데 그냥 네. 이 아우라가
1: 태가 좀 멋있죠.
0: 그래서 와 저렇게 멋지실 수 있구나. 와
1: 현장에서 본 적 있으세요? 페스티벌 같은
0: 데서?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1: 들으면은 사운드가 조금 차원이 다른 게 느껴질 텐데요. 예전에 한번 소란 고영배 씨랑 네. 같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랑 모시고 음악 프로그램에서 토크를 네네. 한 적 있어요. 고영배 씨가 네. 정말 선배님이 후배를 이렇게 자본으로 누를 줄은 몰랐다라면서 이 사운드 장비의 수준이 어마어마하시기로도 유명해요. 네, 후배 밴드들의 로망 네, 모든 면에서 네. 그렇죠. 그래요. 후이 씨 진짜 이 노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가끔 한잔 하셔도 되는
0: 그러니까요.
1: 거의 제가 허락한 네. 유일한 후배. 한잔 좀 하셨으면
0: 한잔해요.
1: 예예예. 네 번째 추천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0: 이거 부르고 계신 좀 취기 있는 네. 중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네. 왠지 막 가슴이 좀 짠해지고 그래요. 제 모두 브라보이고요. 사구요님의 네. 10년 근속 축하하는 마음으로 플레이리스트 완성했습니다. 의미적으로 너무 똑 떨어지고 완벽하고요.
1: 네.
0: 자 이제는 후이 씨가 좋아하는 곡 소개해주는 코너 속의 작은 코너죠. 네. 후이 픽 시간인데요.
1: 네네.
0: 오늘은 어떤 노래를 픽하셨습니까?
1: 오늘 제가 픽한 노래는요. 사실 이 노래 네 곡을 고르고 나서 사실 이 노래를 후이 픽을 항상 그 뒤에 마지막에 고르다 보니까
0: 그쵸?
1: 아무래도 앞에 이야기들에 조금 제가 초점에 맞춰서 노래를 골라게 됐는데 오늘은 오늘의 후이 픽은 김범수의 어떤 그리움이라는 곡입니다. 언젠가 그냥 저의 10년을 이렇게 노래를 선곡하면서 쭉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노래도 한번 들어보게 되고요. 근데 또 이번 10주년 저희가 투어를 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모르던 사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이 기억하는 나. 저는 아예 몰랐어요.
0: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 지내왔는데 네. 문득 오랜만에 만난 어떤 친구가 이제야 하는 얘기인데 그때 너가 이러이러했었어
1: 네.
0: 라고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낯설고
1: 맞아요.
0: 신기하고 네. 뭐 좋은 얘기일 때는 고맙기도 하고
1: 그쵸.
0: 아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1: 네네.
0: 내가 모르는 나를 좀 만나게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1: 사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너무 웃�ín 게 안 잊혀진

0: 김범수의 어떤 그리움 듣고 왔어요. 오늘의 후이픽이었고요.
1: 네.
0: 약간 10년 전부터 쭉 이어진 펜타곤 멤버들 간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약간 애틋한 그리움 같은
1: 맞아요,
0: 게
1: 맞아요.
0: 떠올랐었다라는 네. 의미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만큼
1: 네.
0: 후이픽은 아니지만
1: 네.
0: 후이씨 보내드리면서 같이 들을 노래를
1: 오.
0: 혹시 펜타곤 노래 중에 후이 씨가 지금 문득 떠오르는 의미 있는 노래가 있다면
1: 사실
0: 그걸 듣고 싶은데
1: 제가 느꼈을 때 이제 10주년이기도 하니까 저희 데뷔 앨범 수록곡 중에
0: 네네.
1: 그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를 했을 때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또 저의 첫 이제 메이저 자작곡이기도 한데 펜타곤의 유아라는 곡이
0: 유아?
1: 있습니다. 사실 그 유아의 대상이 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그때 가사라는 걸 쓸 줄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0: 네네.
1: 그냥 어디선가 봤던 그럴듯한 가사를 그냥 쓴 거예요. 사실 멜로디 짰는데 멜로디가 You are 라고 마무리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You are라는 존재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팬분들도 있었고요.
0: 그쵸?
1: 사실 이제 그때는 데뷔하기 전에 만들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금 10년이 돼서는 너무너무 명확해진 노래여서 네, 듣고 싶었습니다.
0: 쇼케이스 당시에
1: 네.
0: 마지막 곡.
1: 네.
0: 야, 그때 또 후이 씨 자작곡이 올라갔으면은
1: 네.
0: 그 의미도 또 컸을 것 같고.
1: 그렇죠.
0: 멤버들에게 펜타곤 음악 중에 의미 있는 곡을 물은 사연 어디로 보내죠?
1: 네, 100번 페이지 노래 기대는 마음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 주시면 됩니다.
0: 네, 후이 씨 보내 드리면서 펜타곤의 UR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소 두 번째 마음 노은정입니다. 번아웃, ADHD, MBTI처럼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유행하면서 마음을 꺼내기도 이야기하기도 쉬워졌어요. 하지만 부주의하게 사용되거나 낱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나와 너의 마음을 섣불리 진단하고 단정하기보다는 마음의 결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따뜻한 문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0: 청취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보이 넥스트도어 재현. 문학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헌정곡 들을 때마다 매일 울어. 2. 무대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서로를 감시하는 광기의 보이 넥스트도어. 3. 물어보지 않아도 알려주는 스포왕의 바베큐 꿀팁.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보이넥스트도어의 클리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엄청난 분들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1, 2부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MBC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 들어오시면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두 분을 지금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

0: 좋아하는 분들이 나와주셔서, 야, 사실 이분들 모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활동하느라 바쁘신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최전선에 계신 아이돌 분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팀 중에 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못해 부수고 있는 분들! 보컬, 랩, 작사, 작곡, 퍼포먼스, 비주얼!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육합격 올라운더 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재현씨, 운학씨, 어서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직접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1: 네,
3: 인사드리겠습니다. 후세요.
1: 보이넥스트도어,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트도어입니다.
4: 와,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넥스트도어의 운학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명재현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이야, 저희가 은근 자주.
3: 네, 맞아요.
0: 쇼케이스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뵀지만은, 제 라디오에 와주실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3: 아닙니다. 울고 싶었어가지고.
4: 무조건. 저희 쇼케이스를 아무래도 네. 거의 다 진행해주셨다 보니까.
0: 그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 심지어 지금 활동 중이라 엄청 바쁘신 오전인데.
3: 아닙니다.
0: 선뜻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원래는 팀이어도 한 분씩 모시는 게 보통인데.
3: 네.
0: 이번엔 특별히 또. 야, 어떻게 섭외된 보냈던데. 두 분 모셔, 두 분 모셔. 또 흔쾌히 나와주셔서. 가지고 두 분이 나와주시게 됐어요. 저야 뭐 잘 알고 있지만 재현 씨가 네. 마태형이자 리더고,
3: 네 맞습니다.
0: 또 우리 운학 씨는 막내거든요.
4: 맞아요. 네.
0: 실제로 두 분 나이 차이는 몇 살 차이요?
3: 저희가 세 살 차입니다.
0: 아~
4: 네. 저도 11월생이고 형도 12월생이어서
0: 네. 완벽한 세 살 차이. 네. 그럼 그 안에 멤버분들이 다 그 네. 나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3: 맞습니다.
0: 그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재현 씨는 딱 리더로서 멤버들도 보고 저도 봐요. 아~ 진행을 하면 그리고 아 뭐랄까 진행하기 진짜 편한 사람이야.
3: 맞아요. 아,
0: 전체를 봐주면서 약간 아니다 싶으면 나서주는 리더.
3: 아죠.
0: 뭐 뭔지 아시죠?
3: 네.
0: 그래서 뭔가 딱 아, 쳐줘야 될 때 절대 빼지 않고 험한 거 굳은 거 다 해주는 그런 아, 나 도와주고 있구나 느낌이 가는.
3: 그렇죠.
0: 운학 씨는 저를 잘 바라봐요. 뭔가 그 자리도 바로 옆자리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3: 맞아요.
0: 눈빛이 이렇게 저를 계속 지그시 바라봐주는 그런 약간 묘한 차이를 저는 많이 느꼈는데
3: 네.
0: 두 분이 실제로 또 그 멤버들간에 다 케미가 있지만 두 분의 케미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4: 아 저희는 약간 저희가 이름이 운명지거든요. 운멍지 운명에 따라서 운멍지인데 네. 그거 약간
0: 딱이다.
4: 네, 약간 죽마고
2: 좀 많이 싸워요. 저는.
4: 네.
2: 저랑 우나이가
4: 진짜
2: 그 멤버들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싸운 조합인 것 같은데.
4: 아 근데 형이랑 약간 형이긴 한데 좀 친구 같은 사이긴 합니다. 물론 동생인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 완전 동생 느낌은 아니긴 해요. 네.

0: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 곡을 형한테 썼었어요. 형이 사실 정말 제일 고마운 사람인데 내가 형한테 표현을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때 곡을 썼었어요.
1: 재현 씨는 그 곡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2: 그 노래는 제가 딱 생각하는 그 수식어가 있는데 제가 살면서 듣고 제일 많이 울어본 노래예요.
1: 아 진짜?
2: 네. 이제 그 노래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뭐 아무런 감정 없이 되게 기분 좋을 때 들어도 울어요. 그 노래는.
1: 아 저는 지금 약간 엔딩을 네. 아니 미안하면 미안하면 사과하지 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민망하게 나 이 엔딩을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2: 그 노래는
1: 완전 감동받았구나.
2: 처음 받아 파일 보내서 처음 받았던 날도 울었고 그냥 퇴근길에 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울고.
1: 아 진짜?

0: 진짜?
1: 아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네. 재현이 형이랑 재현이 형 본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형님이랑 같이 제가 가서 어머니께서 밥 해주신다고 밥 이렇게 주신다고 해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갈비찜 해주신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형이랑 같이 달려간 적이 있어요. 어. 하면서 형이 그 노래를 다시 트는데 형이 그날에도 아, 다 앞에 있는데 우는 거예요.
2: 아이고
1: 진짜 아 문화가 진짜 이러면서 막
3: 아, 그 노래는 들으면서 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2: 세상 그랬구나. 네,
1: 그랬었어요.
2: 근데 아마 지금 지나가면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만큼 바쁘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둘이 함께한 시간이 길지만 네.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일을 겪으면서
1: 맞아요. 어, 맞아요.
2: 급성장하고 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상황들을 겪었을 테니까
1: 네. 네.
2: 그랬을 텐데 그런 두 분 그리고 보이 넥스트도 분들 두 분뿐만 아니라 여섯 멤버 모두 뭐 다 정말 능력이 너무 많은데
1: 그쵸.
2: 어, 운학 씨 그리고 재현 씨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1: 네.
2: 요것만큼은 우리 멤버들 다 잘하지만 나 이건 진짜 욕심난다. 나 아. 이건 이 분야 뭐 보컬이건 랩이건 작곡이건 뭐건 다 나 이거는 내가 정말 가장 잘하고 싶은 욕심나는 분야 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3: 너 아, 근데 사실 문학이한테 진짜 뺏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해.
2: 어, 보자. 네,
3: 문학이가, 그, 감정 표현을 엄청 잘해요. 그 노래를
2: 그거는 명재현 씨 파트인데요.
1: 아, 그죠. 재현이 형 파트. 아, 그렇네요. 저 재현이 형한테 진짜 빼고 싶어요.
2: 재현 씨가 엄청 웃긴데.
1: 아니, 왜냐면 제가 요즘에 정말 너무 중요하게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에너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세상에 너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3: 중요하지.
1: 그래서 진짜 좀, 저도 좀 더 웃긴 사람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을 좀 웃겨드리고 싶다.
2: 그 흔해서 모르지만 상대방의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거 엄청난 능력이고 가치죠.
1: 정말요.
2: 아,
1: 진짜.
2: 와. 아, 그래서 개그 욕심.
1: 네, 너무 개그맨 선배, 코미디언 선배님들 보면은 저 너무 존경스럽고 진짜 좀 약간 많이 힘 받으니까 저도.
2: 아, 좋아요. 네, 그런 갖고 싶은 능력이 있고. 근데 저는 그때 진행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아, 완전 놀듯이 그리고 엄청 치열하게 같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2: 막 비트 틀어놓고 싸우기도 하고 네. 막 서로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막 하루 넘겨서 그냥 다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네. 좀 작업을 할 때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도 궁금해요. 아. 재현 씨랑 운학 씨 두 분은?
3: 아, 진짜 안 맞긴 해요.
1: 아, 안 맞아요. 근데 진짜
2: 작업할 때?
1: 작업할 때는 네. 형이 진짜 다 맞춰줘요.
2: 아.

0: 근데 제가 문화일 장판을 좋아해요. 재밌어요.
1: 이게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여섯 명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죠.
2: 네.
1: 그 어떤 곡에 따라서 누구랑 맞아요. 누구랑 하기도 하고 뭐 세 명이 하기도 뭐 이런 식이죠.
2: 네, 맞아요.
0: 맞습니다.
1: 아, 근데 두 명이 페어가 됐을 때 재현 씨가 그거 좀 선호해요?
0: 네, 선호하죠. 왜냐면은 일단 문학이의 아이디어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1: 그러니까
0: 현실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고 곡으로 풀어냈을 때 좀 확실하게 느껴질 만한 것들을 좀 잘 찾거든요. 그래서 편하죠. 오늘 작업을 하면.
1: 직설적으로 할 자격이 있다.
0: 네, 거를 게 많이 없어요, 사실.
1: 아, 이 말은 누군가 거를 의견을 많이 낸다는 건데.
0: 작업을 하면 누군가는 거를 의견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하, 아하. 그럼 여쭤보진 있죠. 않을게요. 네, 여쭤보진 않고. 어쨌든 지금 운학 씨가 거르지 않을 의견을 많이 낸다. 네, 라고 맞아요. 힘주어 말한 것은 자꾸 누구 걸 걸렀다는 얘기거든요.
0: 아, 이제 한 다섯 개 얘기하면.
2: 제가, 아니, 제가 형한테 한 네 개 싫다고 하니까. 형도 맨날 형이 그거죠. 형이 고생을 많이 하죠.
0: 문학이 한 다섯 개 얘기하면 그 중에 한 네 개 쓸 수 있다면. 이제 뭐 100개를 내서 4개를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4개는 나오니까.
0: 네, 똑같이 나오죠. 네,
1: 잘 주변에서 걸러주면. 네. 네, 4개 나오면 되는 거지.
2: 네. 그걸 또 실현시킬 수 있게 형이 진짜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럼, 서로 그럼. 그게 시너지가 붙는 거죠.
1: 또 그게 리더고 또.
2: 네. 네.
1: 그리고 저는 아까 재현 씨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100개 던지는 사람도 또 필요해요.
0: 아, 너무 필요합니다, 진짜.
1: 그렇게 해야 진짜 엉뚱한 거 나와.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그
0: 맞아요,
1: 말을
0: 맞아요.
1: 듣고 누군가 또 딴 생각을 하고.
0: 맞아요.
1: 하면서, 보이넥스트도어만의 그, 남들이 갖지 않은 그 무언가는 어쩌면 그 100개 던지는 사람이 만들고 맞아요. 있는 걸지도 몰라요.
2: 사실 형이에요. 형이
0: 진짜 막 던지거든요, 저는.
2: 형이 정말. 그렇게 하면서.
1: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솔직히 네. 명재현이 100개일 줄 알았고.
2: 안 돼.
1: 그럼 50개 누구야, 50개?
2: 아, 50개 이한?
0: 네, 50개 이한.
2: 50개 이한?
0: 네.
2: 진짜 그 형은 진짜 엉뚱한 거.
1: 있어. 있어, 있어.
2: 이한 형은 진짜 엉뚱한 거. 이제.
1: 50개가 이한, 명재현 100개군요.
2: 네. 아. 왜냐면 형은 진짜 온 신경이 다 보이넥스도라, 노래를.
1: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많을 거고.
2: 네, 그걸 다 기억해요, 형은 심지어. 그래서. 형은 그거를 실제로 막 얘기하고 하는 걸.
1: 근데 그걸 이제. 차갑게 걸러주는 역할도 멤버들의 역할일 수 있죠.
0: 네, 맞아요. 서로 많이 거르기도 하고 싸우면서 하고. 나오는 주제들도 또 새롭게 많아가지고.
2: 맞아요.
0: 아, 이거 아니라니까 맞다고 왜 맞는데 그걸 설명하다가 어? 야, 그거 좋은데?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많고.
1: 약간 파생된 이야기 네. 중에 모두가 동의하는 신박한 게 나오기도 네. 하니까.
2: 맞아요.
1: 그렇게 치열하게 작업하는 보이넥스트도어의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2: 와우.
1: 홈 디럭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 홈 디럭스는 저희 보이넥스도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의 리패키지 앨범이고,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이번에도 했습니다. 뭐 음악적으로도 새로운 장르도 시도해보고, 타이틀곡은 애니멀이라는 곡인데,
1: 네.
0: 맞습니다. 이 앨범이고, 애니멀이라는 곡이고, 애니멀은, 내일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해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자.
1: 아~
2: 미친 듯이 움직이자.
1: 그 애니멀이구나.
2: 네, 짐승이요, 짐승.
1: 근데 그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내일 내가 더 나아지려면 가만히 있기보다 그냥 네,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된다군요.
0: 네, 네,
1: 진취적인 내용이었네요.
0: 생각을 많이 비워내는 가사들이에요.
2: 맞아요.
0: 많이 벌어지고.
1: 어, 좋아요.
2: 그냥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냥 이거 틀어놓고 짐승처럼 놀자.
1: 아,
2: 본능적으로 놀자.
1: 네. 아, 좋아요. 이 노래 그러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그 허투루 된 노래나 뮤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넥도는. 다 강렬한 스타일이 있고.
1: 감사합니다.
0: 뮤비도 진짜, 찍을 때 고생했겠다 싶은 것들 너무 많고. 예, 멋진 노래, 애니멀이었고. 네. 아까 리패키지 앨범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리패키지라 하면, 뭐, 예전에 나왔던 노래들이 재수록되면서 거기에 신곡이 조금. 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1: 이번 앨범은 사실 신곡 두 곡을 더 넣어서 리패키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0: 리허설을 할 때, 그리고 무대를 할 때, 대기할 때. 아, 진짜 죽기 살기로 하는데. 네. 그 와중에 잘 노는 그 매력. 그게 너무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막. 포인트 한번 있으면 막 옆모습 막 보여줘라. 네, 막 네. 하고 막 했었는데, 그런 무대를 할 때 보넥도의 기준 궁금해요. 우리는 이 목표로 한다. 우리는 요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떤 기준으로 퍼포먼스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1: 뭔가 조금 계속 찝찝한 그런 게 있어요.
0: 그날 현장의 느낌을 중시하는구나.
2: 네. 네. 보넥도는 딱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거 잘한 무대다 못한 무대다의 기준이
0: 뭐요?
2: 딱 잘한 무대다의 기준은 보자마자 아 쟤네가 저 노래에 엄청 공감하고 있네가 느껴지는 무대들이 있거든요.
0: 본인들이 본인 노래에 공감하고 있네. 네.
2: 저거 딱 완전 이해하고 우리한테 이해시켜주네가 느껴지는 무대들이 있는데 그러면 딱 와닿는 것 같고

0: 안 남아 있을 때
1: 네.
0: 거기서 쥐어 짜내면 나오는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이 나오면 그 보냈던 애들이 눈이 돌아가지고 진짜 침 흘리기 직전에 나오는 그 감성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1: 약간의 광기.
2: 네. 맞아요.
1: 아.
2: 콘서트 오면 느끼실 수 있어요.
1: 그럼 전 궁금한 게. 귀신 같네.
2: 네. 아마 제 생각에 앞으로 저희가 평생 무대에 뭔가 힘이 빠질 일은 없는 게 저희가 저희끼리 그렇게 잘 하기 때문에.
1: 감시체계가.
2: 네.
1: 이루어져 있고.
0: 서로가 서로를.
2: 아니, 그건 실제로 그렇긴 하잖아요. 네. 저 진짜 만약에 재현이 형이 죽어라 추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옆에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서 약간 흐물거리고 있으면 형도 약간 억울하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네,
2: 그런 게 있죠.
1: 그런 거 없이 우리는 거 없이. 모두 100으로 간다.
2: 끝까지.
1: 그게 보냈다.
0: 저희는 체력 조절도 없어요. 콘서트 세미가 32공이거든요.
1: 네.
0: 첫 곡부터 끝곡까지 무조건 100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1: 완급 조절 무.
0: 그냥 계속 킥 스위치를 계속 누르면 잠깐씩 켜지잖아요. 그거를 노리는 거죠, 저희는.
1: 그게 보냈도 콘서트의 맛. 그게 보냈도 기준 잘된 무대.
0: 네.
1: 엄청 세네.
2: 그리고 느껴져요. 무대에서 하고 있으면은, 와, 이거 우리 다 같이 잘하고 있다.
0: 네.
2: 잘하고 있는 분들은 느껴져요.
1: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환호성의 크기는 우리가 인이어 때문에 100% 그 볼륨으로 느낄 순 없지만,
0: 네.
1: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분들이 느끼고 있다는 걸 마음으로 아는 거군요.
2: 아, 네. 본능적으로 딱 오는 게 있죠.
0: 딱 그 팬분들께서 공연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건데, 너희가 무대 위에서 그렇게까지 해버리니까.
1: 안 할게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2: 우리 형의 스포한 고용배를 듣고 계십니다.
3: 아, 스포한 고용배 오늘 보넥도 보이넥스도 재현씨, 운학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형이라고 하니까 저 그거 생각나요. 그때 우리 같이 쇼케이스였나 팬미팅이었나 이렇게 하고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쇼케이스 했으니까
2: 맞아요.
3: 음악방송을 하시고
2: 맞아요.
3: 저도 그때 앨범이 나와가지고 음악방송을 한 2주 정도 겹친 적이 있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3: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보넥도 멤버들 너무 착한 게 그냥 하루에 한 번 계속 마주친 게 아니고 하루 음방이 같으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네. 막 다섯 번이고 마주치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너무 막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계속 꼬박꼬박 인사를 해주니까 나중에 아유 이렇게 될 정도로 기억나시죠 그때?
1: 네. 아, 선배님도 지치셨을 것 같아요. 여섯 명이 네.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3: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저는 너무 고마웠고 제일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이 계속 마주치면서 계속 에너지 있게 인사를 해주니까 저도 힘났던 기억이 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인사를 힘이 나네요.
3: 아, 진짜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런 재현씨, 운학씨와 지난 기사를 찾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 파워 2 서로 웃겨주려 해 6명이 함께할 때 가장 재밌어요. 아 25년도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저도 그 공감하는 게 대기실 엄청 시끄러워요. 저 네, 옆방에 있어도 막 다 뚫고 그 리허설 할 때 무대에서도 서로 떠들고 막 맞아요. 계속 장난치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누가 제일 그래요, 누가?
2: 아, 일단은, 재현이 형이 좀 그거예요. 약간 계속 오디오를 채워줘요.
3: 맞아,
2: 계속
3: 맞아.
2: 저희끼리 뭔가 좀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 있게 좀 그래야 할 때 좀 올려주고, 에이. 또 장난은 태산이 형이 많이 치고,
3: 아, 네. 아 태산 씨가 장난치는구나.
4: 태산이가 진짜, 태산이는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3: 장난꾸러기 재능?
4: 그니까 이제 제가 막 애들 분위기를 좀 띄워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태산이가 그 재능의 영역에서 나오는 그 장난들이 있거든요.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진짜 쟤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0: 그렇지.
1: 네.
0: 성호 씨가 좀 캄하죠.
1: 네. 맞아요. 원래 캄해요.
0: 그런 것 같아.
2: 성호는 네.
1: 이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0: 그렇네. 딱 정해져 있네.
1: 네.
0: 근데 사실 둘 다 개인적으로는 집돌이라고.
2: 네, 맞아요. 그냥 뭐 집에서 누워 있는 거를 좀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수소 생활 지금도.
2: 네, 하고 네. 있는데.
0: 그래도 그냥 각자 방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
2: 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
0: 시간이 난다. 자유 시간 있다. 그러면 뭐 삼삼오오 나가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집에서 쉬는 거를.
1: 네, 가족 아니면은
2: 웬만하면.
1: 네, 웬만하면.
0: 아, 갑자기 목소리까지 나른해져. 아, 쉬는 게 최고입니다.
2: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지금 너무 갑자기 뭔가 와 상상 이미 와 있었어요. 숙소 침대에 이미 누워 있어.
2: 좋을 것 같아요.
0: 그 시간을 좋아하는군요. 네. 그리고 좀 활동하는 너무 힘드니까 그럴 시간이 너무 없죠 지금.
2: 이제 또
0: 기억나세요?
2: 네, 나요 저는.
0: 오, 어떤 의미로 했던 것 같아요?
2: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때.
0: 그러니까
2: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이 데뷔하고의 몇 년의 시간들을 잘 쌓아야 우리가 어렸을 적 꿈꾸던 그런 선배님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 년도를 우리가 잘 보내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0: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있든 이때를 돌아보면 힘이 될 거다.
2: 네.
0: 우상 씨는 좀 리더의 이런 태도 좀 공감하셨나요, 근데?
1: 너무 공감하고요. 저는 그걸 너무 느껴요. 저희가 냈던 노래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전에 냈던 노래들은 여태까지 더 사랑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신곡들보다. 그래서 그 사랑이 쌓이고 쌓이면서, 실제로 저희도 그 시절과 그 노래들 조금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걸어온 저희에 대한 그건 있어요.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떠올리면서 힘도 나고 더 잘해야지 그때보다.
0: 아, 좋네. 지금 얘기

0: 이렇게 보이넥스트도어를 바라봤을 때는 뭔가 든든한 부르두신과 든든한 지원 안에
1: 네.
0: 뭔가 되게 멋지게 데뷔한 케이스로 느껴져서 또 되게 여유 있는 어떤 애티튜드, 세미난 애티튜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2: 갈증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다시 돌아가면 좀 해보고 싶다는 게, 후회되는 게 가장 큰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멤버들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잖아요. 운항이 미성년자였고.
0: 그렇지, 그렇지.
2: 그러다 보니까, 뭐, 인간 기문학, 그러니까 미성년자 운학이 학생들이랑 멤버들이랑 일반인 친구들이랑 그냥 대화를 좀더 해볼 걸. 그때는 뭐 애들을 몰아붙이기에 바빴어요. 아, 더 해야지. 이거 더 해야지. 이거 이때는 습해야지. 스케줄 가야지. 해야지. 뭐 해야지. 맨날 이랬는데.
0: 대기실에서 들은 말투다.
3: 저도 항상 이 말을 형이랑 같이 했어가지고.
0: 해야지, 해야지. 야, 오늘 완전 부셔야지. 열심히 해야지.
2: 너무 많이 애들을 몰아붙였다 보니까 지금 돌아와서는 미성년자의 운하기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0: 그렇지.
2: 그래서 그 어렸던 친구들과 조금 더 대화를 해볼 걸. 그땐 지금이 지금 운하야 생각하는 거랑 아예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

0: 없었고 또 진짜 그 안에서 음악만 했었다 보니까 그렇게 대화를 해보면 와 얘 진짜 약간 그 청정물처럼
1: 아 너무 순수하고
0: 너무 순수하니까 아. 와 신기하다 했었는데 이제 너무 어른스러워지고
1: 성숙하고
0: 점점 성숙해지니까 그게 매년 매년 다르거든요. 그리고 같이 저희는 완전 살 부대끼면서 생활을 하니까 그게 진짜 피부로 느껴져요. 이렇게 뭐 진짜 예를 들면 뭐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뭐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하면 막 와서 그냥 이렇게 장난치고 아. 했던 애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뭐 등을 두들긴다든지
1: 그렇지.
0: 이런 걸 보면은 뭐 제가 스케줄을 막

0: 보이넥스트도어의 콜미 듣고 왔는데 이 노래를 재현 씨가 네. 직접 골라주셨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이 노래 좀 평소에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1: 요즘 많이 듣고 평소에도 많이 듣는데 감동이 있고 위로가 되는 노래인데 콘서트에서 진짜 이 노래만 들으면 이렇게 여기서 팬분들이 떼창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 듣는 게 와 진짜 그거 그 파트 할 때 딱 와 가수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상하면서 좀 많이 들어요.
0: 팬분들 뭐 다 떼창하시겠지만 이 노래가 유난히 그 떼창곡인가 보구나.
1: 팬분들만 불러주시는 파트.
0: 아, 그 파트가 있구나. 아, 그래서 평소에도 좀 그 부분을 불러주는 상상을 하면서
1: 콘서트에서 딱 그 파트곡을 기다리죠 계속.
0: 에이, 감동을 받으며 듣는군요 평소에도. 네. 좋습니다. 보이넥스도어와 함께하고 있는 스팡과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 하는 코너.
1: 와.
0: 진지 드신 이야기. 재현 씨는 호불호 없이 모든 음식을 잘 먹고 운학 씨는 편식을 많이 한다고. 맞아요?
2: 아, 네 맞아요. 네.
0: 이렇게 공공연히 말할 정도면 어지간히 좀 심한가 본데?
2: 저 좀 심한데 이해 좀 안 하기 시작하긴 했으나
1: 많이 불렀어요 많이.
2: 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도 편식이 좀 심한 편입니다. 많이 좋아. 김치도 안 먹었었고 지금도 사실 진짜 맛있는 거 아니면 뭔가 안 먹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느낌 안 좋은 김치 안 먹고
1: 옛날에 제가 많이 뭐라 했거든요.
2: 네.
0: 늦은 김치만 먹으라고. 늦은 김치만.
2: 네. 맞아요. 늦은 김치만.
0: 혼냈어? 맞아요. 편식한다고?
1: 네, 야채 좀 먹으라고.
2: 아니, 형이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저 이러다 병 걸린다, 보다가.
0: 영양이 불균형이.
1: 왜냐면 저 영양 불균형이 말도 안 됐지. 삼시세끼 고기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고기만.
0: 아이고. 네. 아이고.
2: 그래서 팬분들도 걱정하고. 네.
1: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0: 그렇게.
1: 그렇게 하더라고.
0: 아무 사자도 아니고. 그런 거 안 되지.
2: 타코 같은 걸로 좀 채우고.
0: 네. 아, 조금 들어있는 거.
2: 네. 그런 걸로 좀 채우고. 햄버거나.
0: 어허.
2: 채우거나, 이제 아니면은 옆에 있는 이제 그 고기 먹을 때.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분들이랑 팬분들께도 직접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저희가 이렇게, 평소에는 자주 드리기에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스포한 고향배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규 앨범 때 뭔가 가지고 있었던 압박감이나 이런 거를 또 이번 곡 애니멀에서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번 애니멀로 인해서 다 같이 뭔가 그런 억압 속에서 많이 벗어나고 다 같이 재밌게 놀아봤으면 좋겠고 모두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Yes. 같이 삶을 즐겨봅시다. Let's go!
0: 자, 2부 끝곡으로 두 분의 추천곡 할로로의 화해, 이 노래 누가 골라주신 거예요?
1: 네, 제가 골랐습니다.
0: 이 노래 들려드리고 보내드릴 건데 이 노래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아니, 제가 추천을 하기가 전이 좀 많이 전인데 네. 그때는 정말 선배님의 곡이 너무 좋아서
0: 할로로 씨 노래를 좋아해서 골랐는데
1: 네, 너무 골랐는데 실제로 그 뒤에 저희가 싸워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싸우신 분들 계시다면 선배님 곡 들으면서 또 화해 하시길 바라겠고 또 산으로 선배님 화해 많이 같이 사랑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2: 얼굴이 빨개지네요.
1: 아, 네. 진짜 또 이렇게 땀 들어왔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천연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진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신임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4: 아이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름

0: 것 같다고?
1: 왜? 아, 친구들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주술회전 굿즈 사는데 100만원씩 쓰고 카제하야 그 너에게 닿기를 보면서 설렘 느낀다고? 35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다고? 혜빈아, 이리 와봐. 시원한, 아니야, 너 시원한 거 마시면 안 되겠다. 따뜻한 거. 야, 내가, 이게, 여기 편의점에 따뜻한 걸 내가 파는지 모르겠거든? 있어, 있어? 아, 이때, 이때, 이때. 따뜻한 음료수 줄 테니까, 요거 일단 마셔. 옷이 춥게 입었으니까, 따뜻한 거 마셔야지.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혜빈이가 정하면 되지. 그리고 내 기준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과 팬심 그리고 끝없는 어떤 열정 너무 부러워.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굿즈를 사는데 100만원 팍팍 쓸 수 있다는 거 나는 멋있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근데 혜빈이가 전 재산이 102만원인데 굿즈 사는데 100만원 쓰면 나도 말리겠지, 내 친구라면. 야, 2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혜빈이가 다른 걸 잘 하면서 잘 살고 있으면 난 뭐 어때? 그걸 누가 뭐라 해? 너가 좋으면 좋은 거지. 알겠지?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살면 되지 뭐. 그래 그래, 다음에 또 봐. 안녕. 어! 용난용? 난용이? 난용아! 아이고, 너 수능 준비 잘하고 있어? 뭐! 생각보다 마음이 편했었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졌다고? 아, 마음이.

이거 좀 마셔. 진정해. 물론, 야, 40일 남았구나. 그래, 이때는 뭐 불안하고 이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도 되나 싶고, 불안하면 불안해서 불안하고 그럴 수 있지. 난용아,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너를 믿어. 왜겠지? 남은 시간 동안 차근차근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내가 유난히 못하는 영역을 내가 남은 40일 동안 해내겠다 이런 것보단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잘 다듬고

이거 여기 거 이거 싸구려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칭찬을 못 받아들이든 막 그런 건가? 근데 왜 인터넷 보면 그런 거 많잖아. 그냥 고맙다 하면 된다고. 근데 또 그냥 넙죽넙죽 그렇게 받으면 또 안 좋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진 않아. 사실 우리나라는 어렵긴 하지. 근데 항상 나의 주장하는 바 이런 거 의식하고 신경 쓰고 행동하면 더 어색해진다. 그냥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나마 낫다 주의긴 한데 어쨌거나 너무 무조건 손사래부터 치기보다는 일단 감사를 한번 표하는 거.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고 아 근데 뭐 아유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아 그래 보여요? 고맙습니다. 근데 막 사실은 별로예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유 어떡하지. 아무튼 일단 먼저 한번 땡큐 하기 요거 어때? 알겠지? 그래 또

0: 그건 뭐 그냥 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의견입니다만 전 일리가 있다고 봤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그걸로 위안을 얻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내가 즐겁고 행복한데 내 일상에 지장이 없다면 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나의 필수적인 일상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기왕 덕질하시는 거 어떤 목표하신 어떤 그 일가를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분의 사연이었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거 내가 지금 편할 때 맞아? 이런 불안함이 든다고. 맞아요. 수능이 40일 남았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수험생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 40일 전 응원 제가 한번 시원하게 진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힘내셔서 마지막 40일 동안 또 스퍼트 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공감돼요. 사실은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저도 그렇고 많은 가수들이 리허설 때 잘 되잖아요. 리허설 때 막 예를 들면 높은 음 쭉쭉 올라가잖아. 그러면 왜 이렇게 쫙쫙 올라가. 그만 올라가지. 뭐 이런 생각 진짜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월하면 본 공연이 그렇게 안 되는 징크스가 다들 있더라고요. 저도 완전 그렇고. 그리고 리허설 때 막 자꾸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땐 너무 당황스럽고 막 심장이 뛰지만 내심 본 공연이 잘 되려나 보다. 너무 뭐 멋져요 이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하면 될 일인데 아니에요 저 자다 깼는데 막 저 오늘 엉망이에요 막 하게 마련이죠. 다 그래 다 싸구려 해요 막 왜 그러세요 진짜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쉽지 않아. 저도 제가 그 팬분들의 댓글 이게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막 그 막 사진 올리면 막 개안했어요 막 이렇게 올리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도 쑥스러워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요. 고맙습니다.
1: 놀
0: 혼자 노는 건 오래되지 않았나? 이게 뭐냐면요. 혼자 어디서 몇 시간 동안 노는지 나만의 맞춤 코스를 짜서 알차게 즐기는 게 또 대세래요. 그 약속 시간이나 뭐 서로의 취향 이런 거 알고 맞출 필요도 없고 모임 비용도 부담이 된다. 이러니까 차라리 혼자 놀겠다. 그래서 뭐 그 SNS에 혼자라서 더 좋아 북촌 이런 거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별 노래 이거를 혼자 노는 거 이렇게 타이틀로 쓰셨네요. 혼자 가면 더 재밌는 곳들 3만 원으로 덕수궁 6시간 혼놀 코스 와 너무 이해 안 돼요. 6시간 동안 덕수궁에서 혼자 놀면 난 너무 외롭고 심심할 것 같은데 나 혼자 을지로 5시간 코스 올림픽 공원 혼크닉 제발 그만해 나 회크닉도 아직 힘들어 혼크닉 제발 피크닉은 죄가 없다 계속해서 회크닉 혼크닉 다 갖다 붙여 매월 휴무에는 뭐하지? 물레 3시간 혼놀 코스 그러네요. 이런 게 많긴 한가 보네. 친구가 없어도

페퍼톤스의 페스트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볼게요. 6276번님, 자기 전에 샤워 싹 하고 수건 머리에 감싼 채로 장바구니 채우고 있어요. 내일 친구들이랑 글램핑 가거든요. 꽃이용 소세지를

오늘은 다투고 나서 남자친구 생일을 계기로 먼저 연락해보겠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도 사실 다음 주에 내 생일인데 하고 있을 거예요. 자이언티 피처링 빈지노의 미안해. 김성철 그리고 최유리가 함께하고 풀어주는 편이냐. 거의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잘못도 거의 제가 하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그 서로 잘못이 있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조금 기분이 누그러졌을 때 제가 아쉬운 것도 얘기해서 받을 건 또 사과를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항상 미안하다고 사과도 잘하고 이렇게 잘 지혜롭게 마무리 잘하나 봐. 싸움 앞에서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면 말이죠. 그래서 사과를 해버리는 것도 내 자유라면 그걸 받아주는 것도 상대방의 자유니까 그거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죠? 저 오늘 너무 그 자꾸 교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감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서 들은 거 좀 들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어요, 저도. 자, 다음 주 여러분의 계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원모 찬스의 널 생각해.

0: 12시 후 FM 영화 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1: 원모 찬스의 널 생각해 듣고 왔습니다. 얌! 얌님이요. 아까 우리 저기 그 뭐냐 이거 플레이리스트 사연 주신 분이 휴옴! 이분은 얌! 여러분 죄송한데 이름 좀 제가 발음하기 좋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휴옴! 얌! 얌님이 저 일단 전기장판 깔았어요. 아직 켜진 않았지만 조금만 더 추워지면 바로 전기장판 가동합니다. 저도 제가 작업실 이사한 곳이 이제 여름을 났잖아요. 에어컨으로 아주 문제없이 났습니다. 여기 바닥난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 지금 좀 걱정인데, 아, 저도 안 그래도 최근에 이런 난방용품 이렇게 쓱 보게 되더라고요. 효과적으로. 방은 장비들이 문 닫고 장비들 켜면 금방 더워져, 사실. 근데 거실이 문제인데, 거실을 온풍기와 함께 뭘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좀 건조하지 않게 좀 잘 난방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고민 중입니다. 얌님, 전기장판 벌써 깔았군요. 아, 그러게. 벌써, 올해 끝나겠어, 이러다가. 왜 벌써 겨울이 오고 난리야. 하지만, 겨울이 오면 뭐가 온다? 소란 겨울콘이 온다. 겨울 잘 온 것 같기도 하고. 겨울 콘서트 소식이 오픈됐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봐 주시고, 내일은 스포왕 차트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 음악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방 사수 해주시고요. 아, 다음 주 끝곡으로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이분이 나오시는군요. 김재환, 지금 데리러 갈게. 혼자 있고 싶구나.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지금은 한창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이죠.

부산에 가면 배우 류승룡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2022년에 개봉한 영화죠.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와 제목이 같은 한국 영화입니다. 염정아 씨가 류승룡 씨의 이제 아내로 나오는데 아파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 선물로 이 무뚝뚝한 남편에게 뜻밖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담아 오늘의 매직아워 스페셜 F의 주제는 부산입니다. 영화 속의 부산. 부산에서 촬영한 작품은 너무 많고요. 그걸 뭐 다 후보로 삼기보다는 그래도 영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부산이 등장하는 영화로 좀 한정을 해서 제가 그냥 뭐 무작위로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영화들을 쭉 한번 이어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노래만 들어도 영화 속의 그 장면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육교에서부터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는 영화 친구의 그 장면. 그때 부산의 이곳저곳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이 노래와 함께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였습니다. 2001년 작품이고요. 곽경택 감독의 이 친구와 함께 영화 속의 부산이 우리에게 특히 더 좀 친근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부산 출신 곽경택 감독의 작품에서는 부산이 주요 배경으로 워낙 자주 등장하죠. 친구뿐만이 아니고 뭐 똥개나 사랑 또 비교적 최근에는 극비수사 같은 영화까지. 그래서 영화에서 부산이라는 배경을 우리에게 친숙하게 만든 대표적인 감독이라면 곽경택. 그리고 또 한 분, 바로 윤재균 감독. 윤재균 감독 역시 부산을 배경으로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해운대, 예, 아예 부산의 지명을 영화 제목으로 삼은 해운대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건 일본가의 기적. 일본가의 기적이 영화 속에서는 가상의 마을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실제 촬영한 곳은 부산의 연제구 물망골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상이긴 한데 가상의 공간처럼 안 느껴지는 저거 부산인데? 하는 느낌으로 영화를 보았던 일본가의 기적도 윤재균 감독의 작품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영화를 찍게 되죠. 국제시장. 부산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영화. 이거 속편 지금 발표됐거든요. 속편도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되겠죠.

0: 경치지이네. 그죠?
1: 마지막에 황정민 씨 목소리죠. 경치지이네. 그죠? 네. 영화 사생결단. 2006년 최호 감독의 영화. 사실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영화는 사생결단이었어요. 저는 사생결단의 부산의 그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서 항상 영화 속 부산 하면 저는 사생결단을 그 영화에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사생결단에서 누구를 위한 삶인가, 황정민, 유승범의 피처링, 그리고 리쌍의 노래 들려드렸고요. 이 영화에서 아예 그 영화 속에 유승범 씨가 연제구 연산동 일대가 내 무대다 뭐 이런 아예 대사를 할 정도로 부산이라는 지역에 아주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생결단. 그전에는 국제시장에서 구세어라 금수나 곽진원과 김필의 노래였고요. 이 영화도 빼놓을 수 없죠. 부산하면. 무슨 영화냐고요? 일단 대사부터 한번 듣고 노래로 가볼까요?
2: 내놈의 자식이 내놈의 자식이야. 내가 네가 아버지랑 넋으로 잘한다. 에? 마, 네 할배를 봤으면은 네 행동을 제대로, 에? 마, 할배를 봤으면은 제일부터 해.

하다가 네 점점점 그 재밌는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사생결단도 1990년대의 부산이 무대이고 범죄와의 전쟁 역시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이야기가 주로 좀 담겨 있어서 뭔가 영화 속의 부산하면 지금 현재의 부산의 모습보다는 좀 과거의 부산, 국제시장도 특히 그런 장면들이 많았으니까요. 친구도 그렇고요. 뭔가 좀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부산의 풍경들을 오히려 많이 떠올리게 돼요. 반면 비교적 좀 최근에 부산, 현재 부산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중에는

리바운드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이죠. We are young. Fun. 그리고 피처링은 자넬 모네였습니다. 천만 감독이 되기 전에 정항준 감독의 영화가 리바운드라면 역시 또 천만 감독이 되기 전 이병헌 감독의 영화 첫 전편 영화는 힘내세요 병헌씨라는 작품이었죠. 그 작품에도 부산이 나옵니다. 뭔가 부산이 좋은 기운이 있나 봐요. 부산에서 영화를 찍고 나면 천만 감독이 되네요. 정항준 감독은 리바운드 뒤에 왕가 사는 남자, 그리고 이병헌 감독은 힘내세요 병헌씨 이후에 스물을 거쳐 극한 직업의 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내세요 병헌씨에서는 독립영화감독이 부산영화제에 무작정 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부산영화제가 열리는 그 기간에 부산에서 촬영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부산영화제의 어떤 풍경들이 영화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의 형식처럼

부산 영도 출신이고, 영화 속의 영도가 뭔가 범죄 현장으로만 나오거나 너무 예쁜 관광지로만 그려지는 게 안타까웠다. 너무 그 외부인의 시선만으로 그려지는 게 영도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바로 그 영도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 연출호도처럼 영화 보고 있으면 제가 어느새 그 영도의 언덕길에 어느 평상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에게는 영화적인 공간이 아닌 정말 사실적인 공간으로 부산을 기억하게 해준 영화 가운데 한 편, 교토에서 온 편지. 몇 명 빼고는 배우도 나오는데 한차 배우가 이제 큰딸, 한선아 배우가 둘째 딸 그렇거든요. 근데 두 분 다 고향이 부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낳거나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야말로 부산 영화 교토에서 온 편지도 이 기회에 제가 꼭 추천을 하고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권현정 음악감독의 스코어 준비했습니다. 교토에서 온 편지.

0: 교토에서 온 편지에서 권현정 음악감독의 교토에서 온 편지 이어서 2021년 영화죠. 강하늘 그리고 천우희 배우가 주연을 맡은 비와 당신의 이야기에서 Greet Me With Your Hello 신현아의 노래였습니다. 교토에서 온 편지가 교토와 부산 사이에 편지가 매개였다면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서울과 또 부산 사이에 편지가 매개였죠. 부산에서 헌책방을 하고 있는 천우희 씨네 가족이 영화의 이야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부산에 가면 부산 영화제 기간에 맞추어서 영화 속 부산을 떠올려봤는데요. 마지막 영화는 블랙팬서를 떠올려봤습니다.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는 한국어를 들어야만 했던 한국에 계시는 그 시장에 계시는 아주머니 한국말이 오히려 외지인보다 더 어설펐던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웃겼던 그 부산 장면에 이어서 부산 어느 클럽에서 위스키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던 그 장면에 흐르던 곡 Pray for me 켄드릭 라마와 위켄드가 함께한 노래까지 이어드릴게요. 이렇게 이 곡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1: 소피아 아줌마 얼굴 보니 좋네요.
2: 이 두 명은 누구야?
1: 나이로비에서 온 친구들이 부자예요. 좋은 분들이에요.
2: 살고 치기 좋아하나 리라고? 너같이?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FN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HLAW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JEFM 방송은 주파수 91.3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1: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0: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1: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떠올리면서 아 좋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감탄이겠죠. 대단한 걸 발견했다기보다는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마음. 네, 어쩌면 진짜 감탄은 그렇게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하루 종일 아주 그냥 알차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네, 매주 일요일은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매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Walk it, walk it. 안전화.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0: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1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

0: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0: 네. 아, 요즘 날씨 뛰지 않으면 오히려 범죄입니다. 아, 네, 나가야 돼요.
1: 저 지금 범죄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0: 나가야 됩니다. 이 날씨를 그냥 날릴 수 없어요.
1: 아, 그거는 네. 맞아요.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 되는 날씨인데 마라톤을 또 계획하고 계시죠?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작년 생각해보면 올해는 많이 나가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대청호 마라톤 하나 네, 신청해놨고 그리고 11월 달에도 또 하프 마라톤으로 하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와, 그 바쁜 와중에도 그럼요, 또 네. 마라톤을 나가시네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안 그래도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 오프닝에서 러너스 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오우.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작가님은 러너스 하이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0: 저도 비슷하게 느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오, 확실히 진짜? 이렇게 뛰다 보면 네. 어느 순간 힘든 느낌이 싹 사라지면서 약간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 그냥 아~ 웃음이 이렇게 번지는
1: 고통은 안 느껴지고요.
0: 안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면서 이렇게 웃음이 번지는 저는 약간 음악이 네. 약간 좋은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확실히 뛰다 보면은 그런 감정 느껴집니다.
1: 네. 이게 근데 막 1, 2km를 뛴다고 해서 느낄 수 있지 않잖아요.
0: 쉽지 않죠. 1, 2km에서 쉽지 않고 보통 이제 그래도 적어도 10km 정도는 뛰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전 안 되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부터 소개해주세요.
0: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탐구 에드워드 엘가입니다.
1: 오, 네. 이분을 안 했었군요.
0: 그렇죠. 영국 클래식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엘가 편 준비해봤는데 엘가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힘차고 당당한 위풍당당 행진곡일 겁니다.
1: 그렇죠.
0: 하지만 엘가의 음악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넨 다정한 인사와 친구를 향한 깊은 우정, 전쟁 이후의 쓸쓸함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채로운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정식 음악 교육의 중심에서 조금 빗겨나 있었던 그는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자리에 오르면서 클래식의 변방이었던 영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준 그런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1: 네.
0: 엘가의 삶과 음악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위풍당당한 엘가보다 조금 더 넓은 그의 음악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1: 네, 저는 엘가 하면은 위풍당당 행진곡도 있지만 사랑의 인사도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되게 전형적인 음악의 과정을 밟았겠거니 했는데 교육의 중심에서 좀 빗겨나 있었다고요.
0: 맞습니다.
1: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곡들이 그럼 나올 수 있었나요?
0: 네, 일단 출신 자체가 시골 마을 출신이었어요.

0: 캐롤라인 앨리스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앨리스가 아직 무명이었던 엘가의 재능을 믿고 꾸준히 응원해준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이제 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엘가는 1888년 이 앨리스와의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짧은 작품 한 곡을 선물합니다.
1: 요즘 또 결혼식 절이잖아요.
0: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 이 곡을 결혼식 가면 안 트는 네. 결혼식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한테 익숙한데 그럴만 하네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곡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작품 번호 12번 함께 듣겠습니다.

0: 대표하는 작곡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 작품은 또 엘가의 아내와 친구들을 한 사람씩 음악으로 그려낸 그런 변주곡이었습니다.
1: 네.
0: 각 변주에는 인물의 성격이나 말투, 엘가와의 관계가 또 담겨 있는데 작품이 이제 제목이 수수께끼 변주곡이잖아요. 이 제목이 수수께끼인 이유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숨은 주제가 있다고 엘가가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께끼 변주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1: 지금까지도요?
0: 그렇죠.
1: 그럼 이 수수께끼 변주곡이라고 붙인 사람도 엘가.
0: 아, 그렇죠. 네네네.
1: 어, 그래요.
0: 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곡했겠죠.
1: 네.
0: 네. 자, 아홉 번째 변주를 한번 들어볼 텐데, 님로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가의 절친한 친구이자 출판인이었던 아우구스트 예거라는 인물을 묘사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님로드가 무슨 뜻이죠?
0: 네. 이 아우구스트 예거에서 예거가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으로 유명한 성경 속 인물인 님로드를 암호명처럼 붙였다고 해요.
1: 약간 별칭처럼 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뭔가 수수께끼스럽잖아요. 네. 하나 꼬아놨으니까. 자, 슬럼프에 빠진 시기 그를 누구보다 격려해 주었던 이 예거와의 우정을 담아낸 곡, 그 느리고 장중하게 시작해서 점차 감정을 키워가며 우정과 위로의 정서를 담아냅니다.
1: 네, 에드워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 바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에드워드 엘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에드워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 함께하셨습니다.
1: 네.
0: 앞서서 수수께끼 변주곡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성공의 길을 걷게 되었겠네요?
1: 그렇죠. 이 수수께끼 변주곡의 성공 이후 엘가는 영국 대표 작곡가로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 무렵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사용할 곡을 작곡하게 되는데 이때 엘가가 작곡한 작품이 바로 필생의 역작 위풍당당 행진곡 1번이었습니다.
0: 아, 나오는군요.
1: 그렇죠. 이 작품은 초연에서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 당시 영국 사회의 어떤 자신감과 제국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음악처럼 받아들여졌고 엘가의 이름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0: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0: 인기를 받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작품은 화려한 성공 이전 이 젊은 엘가의 섬세하고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텐데 세레나데 2단조 중 2악장 준비해봤습니다. 새 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이고요. 2악장 라르게토는 부드럽고 차분한 선율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엘가 스스로도 특별히 아꼈다고 전해지는 작품이고 이 온화하고 서정적인 엘가의 모습과 함께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놀러 없고 이렇게 바람은 살살 불어오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혼자 천천히 걷고 있는 예, 그런 네. 느낌이죠.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다 이 현악기들이 어떻게 서로 선율을 주고받는가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는 엘가 하면은 사랑의 인사 외에도 더 많은 곡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인간적인 작곡가 엘가였습니다. 네. 끝곡으로 에드워드 엘가의 세레나데 2단조 중 2악장 남겨드리면서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이영은
0: 저는 김기용이었고요.
1: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잊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두 번째,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다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1: 1.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2: 국내 최초 디지털 보험 캐로퍼마일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관련된 재밌는 설화가 있는데 어때요? 빌려드릴까요? 이야기 갑니다. 한 청년이 금목소 나무 숲에서 만난 선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만을 남긴 채 떠났어요.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청년은 평생을 선녀를 찾아 헤맸고요. 금목소의 향은 영원한 사랑과 그리움의 상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렇게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네요. 금목소 향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조유리, 이석훈 함께한 가을 상자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금목사 향 진짜 좋다고 작가들이 다 너무 좋잖아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약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맡아봤겠죠? 예, 금목사 찾아보니까 나무는 종종 보던 나무이긴 한데 향수나 바디 제품으로 또 이 향이 많이 쓰이고 있대요. 너무 좋아서. 전국 금목사 명소 알려드립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구례의 천개의 향나무숲, 부산의 유엔 조각공원, 이외에도 남부지방의 다양한 사찰에서 금목수를 만나보실 수 있대요. 저도 한번 찾아서 오늘 향 맡아보겠습니다. 아, 가을 되니까 기분 좋은 식물들.

0: 대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대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 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So easy 신청합니다.
1: 아우, 어떻게 가족들 중에 감기 예 걸린 분 있으면은 그냥 가족들 다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쉽지 않죠. 집에서 또 있는 동안도 사실 창밖에 가을 풍경 보면서 또 원하시는 음악 라디오로 흘러나오면 이것만큼 또 좋은 예, 추억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추억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나누고 싶은 일상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지금 들려드립니다. 올리비아 딘 So Easy.

0: 품으로 새우를 잔뜩 시켜야 하나 엄청 고민했습니다.
1: 네. 부모님 말투 왜 이래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러신 거예요. 뭐 숨도아를 쓰시는데, 예, 쓰신 필력으로 봐서, 예, 초육 아들의, 예, 의지가 아니고, 분위기상, 너가 이번에 사는 거니? 이러 끌고 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특하네요. 이게, 추석 때 받던 용돈 쓰기 쉽지 않은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지금 어린이 만렙이라 하고 싶은 게 명확할 텐데, 그 명확한 것 중에 가족을 위한 게 있다는 게 너무 사랑스럽네요. 행복하시죠? 김예은님이 고2 학생입니다. 고3 언니 오빠들의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현재 저도 내신 챙기고 공부하느라 하루하루가 수능 보는 고3 같아요.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루시의 개화입니다. 그렇다. 요새는 또 내신 챙겨가지고 일단 뭐 정시보다는 수시

7951번님이 테디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곡 되나요? 들으면 가을 아침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땐요. 하트 해주셔가지고 띄워드렸습니다. YB의 노래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루시의 개화였습니다. 아침 행복. 새싹 문자예요. 4885번님이 GOD 어머님께 신청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하도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자 어머니가 중국집에 데려가 주셨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제 것만 사주시고 어머님은 배부르다며 안 드셨죠. 어머. 당시 라디오에서 어머님께 이 노래만 나오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구절에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나요. 유유. 근데 진짜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살던 동네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진짜 생선 머리만 드시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로 저희 아버지도 생선을 사면 생선이 비싸니까 머리 부분만 아버지가 이렇게 떼가서 드셔가지고 나는 머리가 제일 맛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생선 사면 제가 아버지 머리만 떼드립니다. 몸통 드릴게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아 근데 이런 사연이 있어요 다 그죠? 울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어머님께 띄워드릴게요. GOD의 노래 들으시고요. MBC 김태훈 기자와 관중석 1열 시작할게요.

0: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오션.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0: 스마트 오션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죠?
1: 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0: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1: 올해도 마일리지 또 적립해야죠.
0: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1: 역시 스마트 오션.
2: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1: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2: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1: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 파지가 있다고요.
2: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1: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2: 경농이 만듭니다.
3: MBC FM for you.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이천, 경기도 이천에서 이제 장애인 이제 국가대표분들이 이제 아시안 게임 또 하거든요. 장애인 예. 아시안 게임. 맞아, 이제 맞아. 그거 이제 결단식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이 있으면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뭐 기자회견을 하면은 선수들의 말도 듣고 아, 저 멘트 좋다. 저거 꼭 살려줘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잘 기억해 뒀다가 기사에 열심히 반영하고 또 돌아와서 이제 기사 쓰고 또 편집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가면 하루가 끝납니다.
1: 아.
0: 하루가 길어요. 뭐
1: 쉽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쉽지 않지. 현장도 가야 되지.
0: 아, 뭐.
1: 녹음도 따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0: 네,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겠습니까?
1: 아, 그렇습니다. 아, 멋집니다. 그 취재를 나가면은 네. 취재비는 따로 나오나요?
0: 아니 제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1: 아, 정말로?
0: 그럼요, 다 월급.
1: 나갈 때 기름비, 뭐, 아, 뭐 식대 이런 거 아, 뭐, 지원되나요?
0: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월급에 이미 다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또 이제
1: 너무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아, 제 직업이 아니라 제가 마음껏 외쳐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많이 주세요 좀.
0: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일 기분 좋은
1: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석 1열 만나볼 스포츠 영웅 누구인지 기자님

0: 면접석 1열 황영조 선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부터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챕터는 페이스메이커로 시작한 마라톤입니다. 황영조는 그중에서도 사이클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이클 선수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지만 크게 성에 차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0: 네.
1: 사이클이 또 아무래도 좀 장비가 고가이기도 하고 이제 육상부로 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면 좀 가정형편에 도움이 될 거라 여겨서 이 종목 전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강릉, 명륜고로 진학을 하면서 육상을 시작한 황영조 선수가 처음에는 뭐 1500m 이렇게 중거리 종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나중에는 5000m, 10000m 등 본격적으로 장거리 종목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황영조 선수가 이제 뒤늦게 시작한 육상이었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혹독하게 훈련을 했는데요. 강원도 산길과 도로를 이제 매일 40km, 50km씩 달리면서 몸이 부서져라 훈련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이제 나중에 훈련이 당시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차라리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낸 끝에 1991년 3월 처음으로 완주한 마라톤 대회에서 입상하며 한국 마라톤의 새로운 신성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0: 야, 매일 40, 50km씩. 와, 어떻게 이렇게 달리지? 대단합니다.
1: 네, 근데 이제 장거리 선수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영조 선수가 이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정말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이 코칭 스태프가 이제 동료 선수

있는데요. 이 지금 봐도 가슴 졸이는 명장면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이 가쁜 숨을 헐떡이면서도 기어이 언덕 정상에서부터 스퍼트를 올리면서 황영조 선수가 내리막 구간에서 모리시타를 따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었는데요. 황영조 선수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 경기를 복귀하면서 말하기를 이 결승선이 있는 스타디움에 들어갈 때 이 비슷한 거리에 있으면 이 모리시타 선수한테 무조건 따라잡힌다고 판단을 해서 이 언덕 내리막에서 승부수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탈진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 정신력으로 마지막 스퍼트를 낸 건데요. 결국 이 작전 덕분에 모리시타를 완벽하게 따돌리면서 가장 먼저 몬주익 스타디움에 들어섰고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0: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영조, 이봉주 이후에 우리 육상 중장거리 그리고 마라톤이 오랫동안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데요. 또 지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선 또 젊은 샛별들이 육상에서 나와서 또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황영조의 소원을 이뤄줄 또 다른 문주익의 영웅이 나올 수 있을까요?
1: 크,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오늘 또 소개받아 보니까 어마어마한
0: 네.
1: 예, 스포츠의 또 한 획을 그은 스포츠 영웅이었습니다. 문주익의 영웅 마라톤 황영조 선수 이야기를 관중석 1열로 모셨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아니, 광고 중에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황윤재 선수가 신었던 운동화가, 네. 예, 코 땡땡 그 그룹에서 만든 운동화, 액티 땡이라고 있었는데,
2: 제 영웅입니다.
1: 예. 어. 저의 가난을 안아준,
2: 예. 학창시절 당당하게 해준.
1: 아, 멋진 선수예요. 자, 그렇습니다. 아, 오늘 황윤재 선수를 또 데리고 왔던 우리 MBC 김태훈 스포츠 기자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어떤 또 영웅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보내드립니다.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마라톤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기자님, 다음 주에 봬요.
2: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해준 말인데요. 인생에는 참 귀한 여분의 시간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둘째, 멈추고 쉬며 한숨을 돌리는 겨울. 셋째, 삶의 부산함을 웬만큼 벗어낸 노년기. 시인은 이 시간들을 요긴하게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일과를 끝낸 저녁, 야외 활동이 어렵고 긴 겨울, 그리고 비로소 자유가 생기는 노년기. 이때 무엇을 하는 게 좋고 나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중요하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문의 전화 054-857-7909. 창해창에서 만나보세요.
2: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오션.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2: 스마트 오션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죠?
1: 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2: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1: 올해도 마일리지 또 적립해야죠.
2: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1: 역시 스마트 오션.
0: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0: 꾸며볼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난 뒤에 MBC 공식 유튜브 채널 무흐즈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 분의 인생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음악 빠질 수 없죠. 추천곡까지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침에도 라이브 무대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 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0: 남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영화감독 정다원, 배우 임진아와 함께하는 7 Days Music.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음악 영화가 또 멋지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매일 봐도 재밌을 것 같은 올가을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영화 세븐 데이즈 세븐 피플의 정다원 감독 그리고 배우 임진아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1: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정면 카메라를 보시고 한 분씩 아. 이쪽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세븐 데이즈 세븐 피플을 연출한 영화 만드는 정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세븐 데이즈 세븐 피플에서 진화 역을 맡은 임진아의 임진아고요. 밴드 호화를 활동하고 있는 임진아입니다.
0: 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아, 정말. 원래 이 시간에는 뭐 하고 계실까요?
1: 저는 원래 좀 아침형이어서.
0: 그래요?
1: 네네. 일찬 5시, 6시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0: 새벽형 인간이 거의. 네. 네.

0: 자, 이렇게 지금 핫한 두 분 함께한 영화입니다. 세븐데이즈 세븐피플 10월 28일에 이제 개봉을 합니다. 네. 어떤 영화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강원 감독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1: 세븐데이즈 세븐피플은 그 홍대 주변에서 베이스를 삼고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데 7년 연애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로부터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0: 그 순간이군요. 네.
1: 그때 7년이란 우리의 시간이 있으니 일주일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시간을 좀 달라.
0: 이별 예비 기간.
1: 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비 남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이야기예요.
0: 근데 그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1: 이건 이제 제 친구가 했었던
0: 실제로
1: 네, 일인데 그 친구가 이제 배우를 꿈꾸던 친구였는데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연기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여러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그때 되게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고 신선하기도 했고 해서 그 기억으로 만들었습니다.
0: 내 인생은 원래 내가 고비심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이제 남에게 물어보는 거는 약간 자존심 좀 상할 수도 있고
1: 그죠.
0: 혹은 그 상대방의
2: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걸 병행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가자
0: 무조건 가자
2: 라는 생각으로
0: 진짜 아티스트의 심장은 그렇게 문신처럼 지금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신 지워야 되나 이럴 때는 얼마 그 가슴 얼마나 그쵸, 무너지겠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 이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진짜 이게 크잖아요. 나에게 가장 응원을 줬던 여자친구와의 이별. 현실 상황 때문에 이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사건이 있었나?
1: 현실인 것 같아요.
0: 현실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그럼 더 힘들겠다.
1: 가난한 인디 뮤지션이니까 이제 서른 중반이 되면은 사실 현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0: 주변이랑 비교 많이 될 때죠.
1: 네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주변의 친구들도 계속 결혼을 하고.
0: 그래.
1: 네. 그때 이제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저도 이제 음악을 계속하면서 연기하는 친구들 만나면서 그때쯤 제일 많이 그만두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이제 직업.

0: 예, 진짜 듣기도 쉽지 않아요.
1: 예. 그죠. 근데 워낙 너무 앞에서 막 엄청 화려한 쇼 같은 거를 엄청나게 막 하시니까. 저는 그냥, 그냥 감탄하면서 그냥, 그래?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0: 듣게 됐고.
1: 예, 반응이 되더라고요.
0: 아, 진짜 말을 해주는 배우들이니까 또 진짜 들리기도 했겠다.
2: 네. 또 보통 이제, 나 일을 그만둘까 했을 때 대부분 듣게 되잖아요.
0: 그쵸,
2: 그 그쵸.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래서 진호한테 항상 들어라.
0: 들어라.
2: 네.
0: 네. 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담겨있을지, 그 배우분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곱 챕터가 다 궁금해지는 영화 세븐데이즈 세븐피플입니다. 어때, 지금 이제 좀 그래도 조금의 이제 호응들을 좀 보셨을 텐데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 설렘인가요? 아니면 걱정인가요? 뭐. 감독님께서.
2: 설레는 거는 별로 없고요.
0: 아, 그래요?
2: 야, 오늘 라디오가 너무 떨리는 거.
0: 아, 그래요? 아,
1: 상대적으로. 이게 너무 떨려서.
0: 이미 뭐, 영화는 이제 오픈됐으니까, 선뜻한 일이니까, 네, 좀 두시는 편이시군요.
2: 네네,
0: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어때요? 진아 씨는 또, 첫 데뷔 아니에요? 배우로는?
1: 그렇죠. 네. 그냥, 저는 아직도 좀 얼떨떨하고, 사실은 좀, 오히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큰 일 닥치기 직전에까지도 잘, 와닿지 않는 그치요.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0: 그렇겠지.
1: 그런데 일단 영화제 갔을 때도 기뻤지만 진짜 개봉이란 걸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아직 얼떨떨한 정도인 것 같아요.
0: 아니 이 인터뷰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게 개봉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하신 거네 둘이.
2: 그죠.
0: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0: 겁니다. 정다운 감독 그리고 임진아 배우와 세븐데이즈 뮤직으로 이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또 추천을 해주는 시간을 함께 해봐야 되는데 다운 감독님이 어떤 주제로 곡을 추천해 주셨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문득 그 영화가 생각나는 밤 듣고 싶은 음악입니다.
0: 아, 주제 멋지다. 근데 약간 밤을 주제로 가져오기는 너무 아침이거든요, 지금.
1: 아,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주제를 선정한 것 같았어요.
0: 근데 잘하신 게 이게 저희가 어차피 일요일 아침이라 밤의 연장이에요. 아, 일하러 가는 분들보다 아, 네. 쉬면서 듣는 분들이 많아서 네. 딱 좋습니다. 딱
1: 좋습니다.
0: 자, 문득 그 영화가 생각나는 밤 듣고 싶은 음악. 첫 번째 곡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락커와 가로오케 그 중간에 네? 아, 이 감성이 또 맛이 있거든요.
2: 맞아요, 진짜.
0: 어떤 곡을 선곡해 주셨는지 우리 감독님 추천곡이네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박중훈 선배님의 예. 비와 당신이란 곡입니다.
0: 이 영화 라디오스타.
1: 네, 맞습니다.
0: OST죠.
1: 네. 예.
0: 왜 골라오셨을까요?
1: 제가 그 음악 영화를 좋아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저는 한국 음악 영화 중에 라디오 스타가 제일 저의 정서와 맞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준익 감독님 정말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봤을 때 뭔가 아련하고 울드하지만 네, 그 풍기는 감성이
0: 있어요.
1: 네.
0: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아. 아, 일단은 뭐 이 노래 들으면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2: 맞아요.
0: 이제 고 안성기 네, 선배님도 네. 생각이 나고 해서 명작 중에 명작이죠.
1: 네네. 네.
0: 저는 또 가수를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니저의 관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1: 그죠, 그죠.
0: 옛날 지나왔던 형들 막 생각나고
1: 네.
0: 그랬었는데 요 곡을 이제 첫 곡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문득 그 영화가 생각나는 밤 듣고 싶은 음악 박중훈 씨의 목소리로 비와 당신 듣겠습니다.

0: 두 번째 곡, 아, 분위기 좋습니다. 이번엔 진아 씨의 선곡인데, 야, 역시나. 이래야지, 이래야지 뮤지션이지. 어떤 노래인가요?
1: 예, 이, 저의 첫 이제 선곡은 호아의 Love is Here. 네, 저희 노래입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 노래를 소개해야 돼요.
1: 네.
0: 아니, 당연한 거예요.
1: 네. 예. 맞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0: 네. 성공한 이유 말씀해 주세요.

0: 음악하는 친구가 헤어지면서 막 그런 신호부를 들려줬었는데, 그때 그 약간 진짜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어떤 기억이 너무나 저한테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마치 이제 그 장면 자체가 영화의 첫 시작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사실은 이제 그런 형한테 이제 초안의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난 후에 동욱이 형이 이제 처음으로 만든 노래였는데, 어. 그, 이 노래를 계기로 약간 이 영화가 좀 더 제작에 약간 불을 지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새벽별.
1: 아무래도 뭐 음악영화이니까 네. 음악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이제 라이브로, 영광입니다. 네. 라이브 속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어때요? 이 노래 이제 처음 만나고 조금 더, 네, 조금 더, 우리 감독님은 아직 하시는 노래 한번 하셔야죠. 감독님 조금 더 어떻게 확신이 좀 들었나요? 아, 이거 가겠다.
2: 네, 이 노래 그 멜로디 딱 하나 듣고, 이거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다. 아. 네, 이런 확신이 좀 섰었습니다.
1: 예, 그런 곡이 명곡인데. 네.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라이브로 진아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직접 또 기타를 가져와 주셔가지고 연주하면서 들려주실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이제 방송이 끝난 뒤에 무즈로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기타를 메니까 또 그러니까요. 배우에서 바로 이제 뮤지션으로 바로 네. 준비되셨을까요?
3: 예.
1: 네. 박수로 새벽별 청해 듣겠습니다.

0: 있는데 그 영화가 문득 생각나는 밤 듣고 싶은 음악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새벽별 듣고 어 느낌이 또 이어지네.
1: 네.
0: 아 노래 좋다.
1: 이게 또 하나 내고.
0: 예. 네. 감독님의 추천곡인가요?
1: 맞습니다. 네. 글렌 한사드 마르케타 이리글로바의 볼링 슬로우입니다.
0: 아 너무 좋아했던 영화였어요. 원스.
1: 그죠.
0: 또 놀랐어요. 보고.
1: 저도 충격적이었죠.
0: 그죠. 충격적이었죠. 네. 네. 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원스 처음 봤을 때 그 영화관에서 보셨다면 어 뭐야 이 큰 뮤직비디오는 했던 그 추억이. 네.
1: 맞습니다. 네.
0: 충격이 있었을 건데.
1: 네.
0: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이 노래는요, 음악 영화 최고 OST라고 오, 생각합니다.
0: 그 정도로.
1: 가나다 인디 뮤지션, 버스킹, 더블린 시내, 기타, 피아노, 그리고 영화. 음악과 영화의 모든 것을 담은 노래이자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골라왔고요.
0: 네.
1: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언젠간 나도 음악 영화를 해봐야겠다라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큰 감명을 준 영화입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또 아까 새벽별 들을 때도 좀 나긴 났는데 확실히 원스는 분위기 좀 있는데 어떻게 또 표현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원스의 OST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와 함께한 Falling Slowly 듣겠습니다.

0: 따뜻하게 봐주시고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영화 보러 저희가
1: 저는 저는 무조건 가요.
0: 예,
1: 알겠습니다.
2: 아, 제가 제 돈 보고 사기 보겠습니다.
3: 이거 영화 이런 건 봐줘야죠.
0: 아, 감사합니다.
2: 제가 또 돈 내고 봐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0: 그건 조금 무서워.
3: 아, 그렇게 해야죠.
2: 예. 제가 지인들 보시고 예, 꼭 보러 가서 인증 남기겠습니다.
1: 10월 18일.
2: 예. 예.
1: 10월 28일.
2: 28일날 또 찾으러 다니는 네. 사람들. 10월 28일에 네. 개봉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주시고, 예고편이나 뭐 이런 자료들 많이 보시면서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한, 세븐데이즈 뮤직. 문득 그 영화가 생각나는 밤 듣고 싶은 음악이라는 주제로 추천곡 들려드렸었는데, 마지막 추천곡. 감독님이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곡일까요?
1: 네, 맞습니다. 마지막 추천곡은 사라본의 All of Us Concerto라는 곡입니다.
2: 아, 이것도 명곡이죠.
1: 네, 명곡이죠.
2: 영화 OST는 이때가 진짜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1: 이때가 진짜 전성기였던
2: 모든
1: 것 같아요.
2: 모든 영화 음악은 다.
1: 네네네.
2: 이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1: 네네. 좋은 음악.

0: 화학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트로트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계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 화합 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3988.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남부지방에는요 길을 지나다 어디선가 나는 달콤한 꽃향기 때문에 코를 하게 된대요. 이게 금목서, 은목서라는 나무 때문인데요. 향이 오죽 좋고 진하면 만리까지 퍼진다 해서 만리향이라는 별칭이 있고요. 그 엄청 유명한 샤땡 5번의 그 향으로 알려질 정도래요. 9월 말부터 지금이 딱 만개하는 시기라서 곁을 지나기만 해도 아주 어지러지려진다는데 풀내음, 흙냄새, 또 거기 운 좋으면 이런 꽃향기까지 자연이 선사해주는 무료 디퓨저 마음껏 누려보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